Toby Oscar.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선생님, 썩 좋은 기억이 아닌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일타 강사, 친구 같았던 과외 선생님, 또 악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기타 선생님, 문화센터 선생님, 교수님 등등, 그죠? And I truly think teachers influence their students far more deeply than we probably realize. A few days ago, during our English Wednesday segment, I mentioned this expression, right? Because just because I lived in America doesn't mean I'm a good English teacher. 혹시 기억나시나요? Just because it doesn't mean 우리 Wednesday expression이었죠.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좋은 영어 선생은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벌써 먼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선생님이란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고 또 가르침에 대한 열정은 제자에 대한 책임이자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teachers are very important people in our lives, I think. Because of that, the passion for teacher eventually becomes responsibility, care, and affection toward the student. Not simply someone who just delivers information or delivers instruction, but someone who genuinely cares about another person's growth. 그죠?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한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자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승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너무 힘든,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동기부여가 오히려 되었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말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말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a teacher has ever said to you? I think I've been a teacher, teaching various things in my life. I've been an English teacher, of course, right? And I didn't really enjoy that experience very much. I've been a guitar teacher and a music theory teacher as well. So many things.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답변 함께 나눠주시면요. 샵 1013, 50원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et me hear you, okay?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The Script Hall of Fame.

You raise me up, Westlife. That's what a lot of teachers do for us. They raise us up. 뭔가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는 오늘 한스밴드 노래 듣나요? 선생님 사랑해요. Well, if you want to, I guess. But today is, you know, Friday, Baton Touch Day, right? So I'm saving all the song request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일단 오늘은 신청곡은 이 바통터치를 위해서 save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 says, 저는 선생님을 막 좋아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네요. 크크크, 매우 티라 그런지. I never have fallen in love with a teacher. I guess that's because I am a strong T. 그렇군요. 사랑에 빠지는데 TF가 있나요? I'm not sure if T being T or F has anything to do with falling in love. We all fall in love. 제니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뿌듯하고 듣기 좋았던 말은 시간이 지나서도 선생님한테 영어 배웠을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라며 저의 컴백을 외치는 아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과 사랑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재미와 함께했던 이 제니

ESM으로서의 시절은 보람과 나 자신의 자랑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So, I remember the most being in the English teacher, and the students said that it was the most fun time to learn English from you, and we would love to have you back.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that was the happiest moment, recollection from being a teacher. 그렇군요. 참,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굉장히 그런 애정의 표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멋진, 아주 재밌는 선생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니님. 신청곡은 말씀드린 대로 2부, 3, 4부를 위해서 해 두도록 하고요. So, let us know what have you heard from your teachers that kind of really stayed with you in your later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준비했는데요.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며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우욱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Good job. Well done. Even though I feel like I only did one good thing out of 10 tries. And it really gave me encouragement and strength. And I truly respect them. 맞아요.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잘했다. I think the good jobs and well done that you hear from your teachers, I think it means even more than hearing from your parents or, you know, or whatnot. 그죠?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잘했다는 정말 힘이 되죠. 아마도 선생님들도 그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했다. 실제로 잘하지 못했다고 해도 잘했다라고 많이 해주세요. 그냥 나중에. 근데 이런 거는 좀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Def Leppard, Animal.

Reason that I play this song is because I'm wearing a Def Leppard t-shirt. if you're on 보이는 라디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Def Leppard 보이시죠? t-shirt. Can you see it? 오케이. Okay. 아 보여 이쪽이구나 이쪽. Def Leppard 티셔츠 입어서. Reason for my song selection, that is. 잘 듣고 왔습니다. So has nothing to do with Teacher's Day. 뭐 스승의 날 관련 선곡은 아니었습니다. Animal. So getting a message from 5616님 문자 주셨는데요. 국민학교 시절 권명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예뻐하셨어요. 주말에 몇 명의 학생들과 만이산에 가서 비 오는 날 코펠에 밥 해먹었던 일. 아이들의 동시를 A4 용지에 타자기로 타이핑하시고 옆에 파스텔로 그림도 그려서 코팅해서 나눠주시고 쉬는 시간마다 창가 옆 선생님 책상에 모여 이야기 나누며 새콤달콤 나눠 먹었던 일 등등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와, 권명자 선생님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요. So 5616님 says back in elementary school, Miss 권명자 truly adored her students. So many memories, right? Going to 만이산 with few classmates and on a weekend and to cook rice in a basket on a rainy day, or how she would type out our poems on A4 paper, decorate them with pastels and hand them out laminated. We would also gather around her desk by window during every break to chat and share this candy.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마음이 따뜻했던 영어 선생님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와, 5616님. You are a teacher,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시군요. That is why I always keep her warm affection in my heart whenever I teach my own students. It is my hope that I too will be remembered by them as a warm-hearted English teacher. 너무 멋진데요. Like teacher, like disciple. 그런 말이 있나요?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빠의 그 아들. And like teacher, like students.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와, 딱 그런 분일 것 같은데요. I know I said that we'll be saving our song request for second half of the show. 하지만 5616님께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청곡 주신 걸 바로 한번 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ichard Marx의 곡인데요. 듣겠습니다. Happy Teacher's Day, 5616님. Here is a song for you, Richard Marx. Thanks to you.

봄날의 기억 B2B였습니다. So before wrapping up the first half, here's a message from 영신이님.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여름방학 숙제로 천자문 10번 쓰기 안 해온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숙제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들은 칭찬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한다, 웃으면서 인사 잘한다. 저희 가르치시고 전근 가셨는데 그림 전시회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이운구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이신지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Youngsinim says she wrote a 1,000-character classic 10 times as a summer break assignment, which many of the friends didn't do. So the teacher complimented me by saying work hard at your given task and you greet people well with a smile. So he actually ended up transferring after teaching our class, Miss or Iungu, who gave gifts to everyone in our class. Hope you are doing fine. Hope you are healthy. 이렇게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이운구 선생님. 천자문 10번 쓰기. 와, 엄청난 숙제였는데요. 그걸 잘 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영순이님. 좋습니다. That's gonna wrap up the first half of the show, and we'll continue with this Teacher's Day talk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ith 바통 터치 as well. This is Small Pulse over and over.

한로로 0 플러스 1. 너0 플러스 0. What am I talking about? I always kind of was kind of puzzled how to read this. 0 더하기 0 or 0 플러스 0. 0 더하기 0이겠죠. That is the, I mean, Korean way of saying it. 0 플러스 0 당연히 아니겠고요. 0 플러스 0, 0 더하기 0일 것 같습니다. What am I thinking, right? 한로로 곡 듣고 왔습니다. So one more message regarding Teacher's Day. And we'll get to our 바통 터치 segment. 5750님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온 특별한 사제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요. 저희 엄마, 아빠는 각각 어떤 부부 선생님의 제자였고, 엄마는 다시 그 선생님들의 세 따님을 가르치셨고, 그중 한 언니는 저희 엄마와 같은 전공을 갖게 되었고, 또한 언니는 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엄마의 선생님은 엄마가 지휘하시는 합창단의 단원이자 첼로도 배우신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며 친구처럼 지내고 계세요. 와, that is quite a special relations, I must say, right? 오트로공님 says, I'd like to share a story about the special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at spanned a generation in my family. My mother and father were students of a married couple who were both teachers. And later, my mother ended up teaching that couple's three daughters. And one of the daughters of the teacher pursued the same major as my mother, and another served as my private tutor. Currently, my mother's former teacher is a member of the choir that my mother conducts. 그렇군요. And they continue to maintain wonderful relationship. Wow. How do you explain that kind of relationship? 한때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제자의 제자이신 거잖아요. 그분께서. How beautiful. How beautiful. That's all I can say. 아직까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그런 관계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준비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바통터치를 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예정돼 있는 So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I will start a segment that is planned for every Friday. That is a 바통터치.

It's a segment that you, our listeners, and we build a playlist together. 그럼 한번 가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가겠습니다. Day 6입니다. 완전 멋지잖아.

제자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 사연 보내시면서 진추아의 Graduation Tears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Graduation Tears. 졸업식 날의 울음. That kind of really, symbolizes, teacher and the student relationship, don't you think?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이제 틀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곡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래도 이제 들어보면 알수 있는 곡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진추와 Graduation Tears 어떤 곡으로 이어 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we go, 진추와 Graduation Tears.

graduation tears Chin Chuha, whose English name is Chelsea Chen, released actually back in 1976. 76년에 발표된 곡이군요. Wow, nice song. Really kind of draws a picture of that scene, right? Graduation ceremony, a lot of tears from students and the teachers. 그런 광경이 상상이 되는 그런 곡이네요. 좋습니다. 조금 곡이 짧아서 준비하실 시간이, 커넥션 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먼저 준비했습니다. Tears 하면 또이 곡이 생각나는데요. Rolling Stones입니다.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 The Rolling Stones. 굉장히 Rolling Stones답지 않은 곡 아닌가요? Very lyrical, 서정적인 어떤 이 슬픈 감정을 담은 그런 곡인데 Always thought that, you know, Rolling Stones were capable of making such a song too. 이런 곡도 만들었다니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니님께서 she started the segment, the Baton Touch, with the song 진추와 Graduation Tears, right? 이 곡을 고등학교 졸업식 교문을 나섰을 때 이 곡이 나왔는데 그때 흘러나왔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So when she was just the stepping out of the school door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this song sort of came out and can't really forget that moment. 그렇군요. 딱 그 상황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계속할게요. 졸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베니님께서는 전람회 졸업, graduation으로 이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딱이긴 하네요. 그죠? 전람회 졸업. 졸업식 노래로 가면 또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So, we started with the 진추와 graduation tears and Benny님 is suggesting kind of connecting with the graduation theme. 이제 또 tears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큐티님들도 계시고 또 school로 연결해 주시는 큐티님들 계시고 So, as I said, you know, the beauty of this segment, Baton Touch, is that you can make a delayed connection. You can be from the previous selection of a different, you know, QT님's, listeners, right? And you can connect to the current track that we are playing. 그렇기 때문에 이 Baton Touch라는 게 어떤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There isn't really a big major flow with the selection of songs. It could be kind of going back to the previous selection and going retrospect and then coming back on the current selection.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이 바통 터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졸업식의 팀으로 이어주셨는데요. 베니님께서. 하지만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Tears로 돌아가셔도 되고 Rolling Stones로 돌아가셔도 되고 It's up to you, okay? 하지만 일단 지금은 졸업 팀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is making connection to with 전람회 song, 졸업 듣고 그러면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전람회 졸업.

헬로우 큐티스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getting into the last 30 minutes of live broadcast for this week. 이번 주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Baton Touch is well underway and we are doing good. I love the flow of the songs that our QT-nims have sent in so far. We started with the Jinchuha Graduation Tears and followed that up with my own selection, Rolling Stones'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는 유미래 씨의 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 Tears Go By, 눈물이 흐르는 대로인가? 있습니다. As Tears Go By. And then it was connected by Benny님 with the 전람회 졸업. 졸업 좋습니다. 졸업. I love 졸업 theme. 3998님께서 그렇게 생각, 제가 막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imon and Garfunkel, The Sound of Silence. 영화 졸업이 생각나서 Wow, I thought of that too actually. Obviously, the Sound of Silence from the soundtrack of the movie Graduation. Dustin Hoffman, right? 1차원적인 선곡 죄송합니다라고. 아침부터 분주해서 듣기 모드였어요. 1차원적인 선곡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It requires a lot of knowledge on the classic movie. 예전 영화를 많이 아셔야지 또 이런 커넥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So I think your connection kind of really shows your depth of knowledge in movies too. 절대 1차원적인 선곡은 아니고요. I would say about 2차원적인 선곡. 3차원, 4차원. 좋습니다. 3998님의 그러면 선곡으로 이어갈까요? 계속 이어주십시오, 여러분. 졸업 팀 나왔습니다. Simon and Garfunkel, The Sound of Silence.

The Sound of Silence, Simon and Garfunkel, Connections Made by 3998님. 좋은 커넥션 감사드립니다. 또 1차원적인 커넥션이면 어떻습니까? Love, love it.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원이EP님 from YouTube. 스승의 날 무조건 들어야 했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 곡으로 연결해 주셨는데요. 아주 클래식이죠. 룰루의 곡이죠. To Sir with Love라는 곡인데 와. 스승의 날 좋은 노래 검색하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곡이죠. If you search for you know, ideal songs to play on Teacher's Day, this is always one of the most you know, searched songs on Teacher's Day too. 좋습니다. 원희 EP님 감사드리고요. 커넥션 틀어드립니다. 룰루 To Sir with Love.

Love, Lulu 곡이었습니다. 원희 EP님 유튜브에서 커넥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ooks like we're rolling things, you know, rolling this segment along really nicely.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어떤 거를 들어야 할까? 5초공님께서는 Alice Cooper, School's Out, Graduation and the School's Out kind of seems kind of similar, right? But not really. Graduation은 이제 학교가 졸업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거지만 School's Out 하면 이제 이 여름방학 I think this is the anthem for the 여름방학 song. 이제 마지막 학교 다니고 마지막 날 이제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이런 곡 많이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from my high school days, right? They would play this kind of song at the last day before the summer break.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Alice Cooper입니다. School's Out.

That was Alice Cooper, Schools Out 였습니다. 5750님의 연결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Let's get things rolling even further. 3056님께서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I put a spell on you, I put a spell on you라는 곡인데 니나 시몬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고요.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곡이고 저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찬미의 의미로 신청을 드리는데, 내가 가르치면 너희는 잘 된다라는 마법. It's a song that I discovered through my music teacher. And I think being a teacher is a truly a wonderful profession. It's meant as a tribute to them, sort of a magic spell that said, if I teach you, you're bound to succeed. 내가 가르치면 너희는 굉장히 잘될 거야 라는 어떤 마법을 거는 선생님의 모습. 그렇군요. So being a teacher is like being a magician. So children being on the recipient, receiving end of that magic. 선생님의 어떤 마법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아이들. 멋집니다. That's a beautiful analogy, right? I think being a teacher is truly a blessing and a blessed profession, right? But these days it just seems so tough being a teacher. 요즘에 뭐 이렇게 뉴스나 어떤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되는 건참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I hear a lot of stories and makes me feel like being a teacher is such a tough job these days, right? But still, 여전히 열정과 또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그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매지션이 되고 싶네요. 니나 시몬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3056님. 듣겠습니다. 니나 시몬, I put a spell on you.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미리 좀 해놓으세요. 하잖아요. 인상 안 좋아요. 그냥 욕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끝나고 진짜.

0: We started off this morning with Michael Jackson, Human Natur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Friday, the 15th of May. Also, happy Teacher's Day. Now, personally, I think we underestimate how much our environment quietly shapes us over time. The people we spend our time with, the conversations we share, we repeat, even the atmosphere we stay in every day, it all leaves a mark. And that is why I have come to believe that choosing our own surroundings carefully isn't shallow at all. And sometimes changing your environment is the very first step towards changing yourself.
1: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난 좀 달라지고 싶어. 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두 번씩 하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주변 환경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를 좀 더 바꾸려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 주변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let yourself see some good things. Let yourself be around by surrounded by so many good people. I mean, like, for example, a lot of people text in,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skills? Well, to do that, you have to change your whole entire surroundings as English. 막 영어 잘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도 내 환경 자체를 다 영어로 바꿔야 어쨌든 실력이 느는 거겠죠? 이렇게 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변에 또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또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겠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 to all the teachers out there who are making huge efforts to take care of all of those students, big ups to you. Thank you so much. 진짜 한 아이도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 텐데 또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또 케어해 주시고 또 가르치고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오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We are live today, everyone! 오늘 생금날 사수하시고 계신가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뭐 몇 명이나 본다고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세요?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우리 알바생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So I want all of you to watch that viewable radio today because we do have some special things to show you guys today, which means that we're gonna have a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0: 오늘 게스트가 좀 초청이 되었는데요. 누가 나올까요? 라고 퀴즈를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뭐 그 정도 급인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EFM의 아이돌 YG 피디님께서 너무너무 바쁜데 이 짬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이른 아침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 So yes, our idol of TBS EFM, YG, will be joining us in a minute, about an hour later, and we're gonna do some skit acting and everything, so it's gonna be so much fun.
0: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코너 없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막 6시 반인가? 음향 체크 막 열심히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방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거 재밌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근데 YG랑 같이 노래방을 할 수는 없어요. So
1: I know you guys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at 노래방 segment, but that's going to be postponed to next week. And today we're going to have so much good time with YG.
0: YG 코너도 재밌을 겁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1: Water Tank님, Ben's Burrell, Young Age, Katie 아빠, Happy Life, Dr. Paper have sent in their check-in message, as always. Thank you so much.
0: 이렇게 또 아침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알바생, aka Morning Groovers, thank you. Good morning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1: Kim's Fam said, 요즘에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 노래를 오프닝으로 틀어주신가요? 휴먼 네이처 너무 좋아요. 예전에 해외 출장 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곤 했었죠.
0: So they are commenting about our opening song, which was Human Nature by Michael Jackson, and wondering if we played this song because of the newly released movie Michael. It's a movie about Michael Jackson, his whole biography, I believe. I haven't watched it yet because it's only been released last Wednesday, right?
1: 영화 저볼 거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언제 봐야 돼? 이번 주도 안 되고 다음 주도 안될것 같고 언제 보려나? 영화 이 노래 휴먼 네이처를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오, 저는 처음에는 메시지 잘못 읽고 비행기에서 틀어줬다는 줄 알고 because some airplanes they do play certain songs once the plane arrives at a certain area. 예전에 뉴욕 도착했을 때막 뉴욕 관련된 노래 틀어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뭔가 좀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Just like Kim's fan Morning Groovers and the rest of the Morning Gr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feel free to do so.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난 마이클 잭슨 듣고 싶다, 난 테일러 스위프트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Now,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very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are some unwanted pieces of advice you would rather not hear? It could be from a teacher, from your parents, or from your spouse, whatever. What are some of those unwanted pieces of advice that you do not want to hear? 주변에서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한테 좀 약간 잔소리 같은 그런 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참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알바생 여러분 그리고 모그님들 답변해 주실 거죠? So I believe that you guys would have your own examples for this.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answer for myself too, but I guess, I mean, I obviously don't want to hear any advice from other people because, I don't know, I have a very strong ego. But sometimes those can come around very helpful, but sometimes I believe that they are totally unnecessary.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외모 같은 코멘트는 그렇게 좀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제 옷이고 제가 뭐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입고 싶은 거 그냥 입는 것 뿐인데 아, 이런 옷은 뭐 좀 별론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건 좀 예, 별론 것 같아요. 어른이 내가 예쁘면 예쁘고 내가 별로면 안 입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참견은 약간 외모 관련된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basically, I don't want to hear too many advices regarding my appearance, what I wear, what I choose to put on my face as a makeup, things like that. So let me know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너는 왜 걸을 때 그렇게 걷니? 부터 시작해서 why do you always look at your phone when you're talking to me? It could be something like, why do you work out too much? I don't know. What kind of advices do you not want to hear, Morning Groovers?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JS 0521 Morning Groover, 알바생 등장. 오, 비장하게 등장하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당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열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니성님께서 오, 신기하네요. 항상 출근길을 지켜주시는 썸머피디님. 생전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 봅니다. 하도 에너제틱하셔가지고 꼭 한번 실물 보고 싶었어요. 기대 이상 이쁘십니다. 생방사수. 모두들 궁금하면 아, come on! 와, 진짜 모닝그루버들은 모닝그루버를 듣는 모닝그루버들 역시도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click Morning Groovers because we share the same level of energy. 뭐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씩 전 좀 낯가려 소심해 하지만 여기서는 막 파리타임 하시잖아요. So this is the place to be. If you're an introvert, this is the place to shout out Morning Groove, let's go! And share your energy. 우리가 에너지를 시너지를 발휘해서 아주 그냥 폭발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파이팅 넘치는 금요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에너지 하면 또 체육부장님이시죠. 에너지 넘치시는 체육부장님 who is an energizer because he works out every single day at like 6 a.m. in the morning. Can you guys believe that? Even I cannot pull that off.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이제 아이들이 제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다 같이 감사합니다 해줬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로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뭉클뭉클 날이 너무 좋아서 더운데 해피 금요일과 주말 되세요. So 체육 부장님 is a teacher. She takes care of little kids at kindergarten. And because it was Teacher's Day, you know, the kids gathered together and they said thank you towards their teacher. And that is such a sweet moment. That makes your day, doesn't it? 그러니까 아 이래서 내가 선생님 하는구나 이 맛에 선생님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나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쵸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같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자라고 이게 뭔가 짜고 한 건가 어막 그랬다는 생각조차도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체육부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또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우리 체육부장님이십니다 그전에는 운동하시고요 상민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YG 윤 PD님 나오시는 날 That is right YG will be joining 해피라이프님도 YG PD님 나오신다 아싸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This is a very, very rare moment, everyone. So you gotta go. You gotta all enjoy. 우리 한 8시쯤에 아마 오실 거예요. YG PD님께서.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뭐또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또 되게 신경 쓰고 오실지도 몰라요. 지난번에는 거의 메이크업 받고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긴 했는데 오늘도 얼마나 멋있게 하고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다. I don't know if YG is listening while he's, you know, coming to the studio, like it would give him a burden, but I don't care. Morning groupers,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So remember, 잊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This is Fall Out Boy, I don't care.

And more check-in messages, of course. Trumuni Morning Groover said,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so, Trumuni Morning Groover. Come on, come on. This is time for Morning Groove,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So I want everybody joining us in this journey. Now for MG Q&A, we have some answers. Remember, today's question was th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 not want to hear. Those unnecessary advices for you.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참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And for that,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이번 주, 저번 주도 일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방을 못 들었어요. 와, 얼마나 바쁘면 금요일을 인지하지 못하시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바쁘셨나 보다. 오늘은 생방 사수합니다. 저는 일하는데 틀린 정보로 참견하는 동료 사원 너무 싫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기반의 정보로 답변을 해줘도 그놈의 AI는 이렇다던데요? 진의도 확인 안 하고 AI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너무 싫어요. I really can't stand coworkers who interfere with my work using incorrect information. Whenever I get asked, why did you do it this way? And when they respond with information saying that, well, the AI says this, it's so frustrating how, you know, they just blindly accept whether AI says without even bothering to fact check it. Is this really true? Do people really answer like this these days? Well, this is what AI said, so it is obviously correct. Is AI like the Bible over everything? 요즘에 진짜 이렇다고요? AI가 이렇다는데 정답이죠? 막 이래요? 와, 이거 놀랍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을 잃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반문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AI가 정답이야? AI가 무조건 팩트야? 너 그러면은 AI만도 못해? 차라리 AI를 쓰지. 내가 왜 너랑 이래? 약간 이런 거. 너무 강하게 나가나? 아, 죄송해요. 좀 막장 드라마 느낌으로 가봤어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무섭다니까요. If you habitually repeat this, this basically proves the fact that you're below AI. We have to be, you know, higher than AI. We have to go beyond AI, everyone. 우리는 AI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AI 위에서 AI를 시키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I는 이렇다는데요? 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면접 볼 때 그렇게 답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큰일이다. 큰일. J-Heart J Morning Groover said, 불금 출첵 완료. 오늘 Summer DJ 목소리 들으러 달려왔습니다. 생방 끝까지 함께 할게요. 좋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이 있다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가 제일 부담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of those advices that I don't want to hear is when they start the sentence with the word, oh, I'm only saying this because I care about you. I'm only saying this because I'm worried about you. No, you're not. You're just saying this so that you can get those, you know, things relieved off your chest, right? 이거는 결국에는 나 좀 편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 알아요. 어디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쵸? 맞아. 이렇게 꼭 얘기 문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I guess this kind of has to do with people not wanting to be the bad person. 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좀 착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 말을 꼭 앞에다 껴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 말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쵸? 결국에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 테니까 너는 일단 들어. 난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편해지니까. 약간 이건 거잖아요. This is bad, bad, bad. This is definitely the pieces of advice that I don't want to hear either.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230 J-Heart J 알바생들 감사합니다. 좋은 예시를 줘서. Thank you for giving us the best examples of this answer. So, let me know about thos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here you can watch me live also. Alright, this is Panic at the Disco and fun. Come on!

0: And more messages. Let's go through all of th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모두 생금생금. 이 생금생금 단어 전 국민이 모두가 쓰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I just wish for every people here in this country to use this word 생금생금. It's such a lovely word and it's always delightful to hear this word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우리 조국모님 걸어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서머피디님 생금생금 굿모닝입니다. 오늘 물량이 많아서 늦게 끝나느라 출석이 늦었는데요. 아침부터 더운 날씨가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 하루입니다. 그나저나 YGPD님이 오신다니 두 팔 벌려서 대환영입니다. 퇴근길에 마지막 생방 마지막까지 사수하겠습니다. So obviously 조국 모닝 그룹 is really busy working at this moment.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t has become really hot recently. Just a couple of days ago, it's become summer all of a sudden, right? The weather is so nice, at least for me. I don't know, some of you are already sweating out there, but it'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me. 저한테는 너무 완벽한 날씨거든요. 막 벌써부터 땀나고 덥다고 막 그러시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이 날씨가. 그리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딱 보면서 오는데 그 해가 진짜 빨갛고 동그랗고 예뻐요. So I always watch the sunrise on my way to work. It looks like an egg yolk. 계란의 노른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새빨간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집니다. Everyone enjoy this day to the max. 이런 날을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이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Ben Burrell said, I carry resentments about post-hoc advice, for example, about things after an event or circumstances that cannot be changed. I know, right? When it comes to giving advice, the timing is just so important. There is always the right time to give a certain advice to someone. So you always have to look for that timing, too. 자, 뒤늦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조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7677, also known as 사뚜기 모닝 유버 said. 듣기 싫은 말, 회식하러 갈 때마다 와이프의 잔소리, 술 좀만 먹고 일찍 들어와. 듣고 싶은 말, 술 많이 먹고 외박하고 와도 돼. 오늘의 신청곡, 나를 외치다 라고 해주셨네요. 마야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So everyone,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is? This is what 사뚜기 모닝 유버 said. The advices that he does not want to hear is, oh, drink less and come home early. And the words that he actually wants to hear is, just drink a lot and you can just stay the night outside.
1: 이게 신혼부부? 아, 신혼부부 아니죠. 예. 부부의 생활이 맞나요, 이게?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회식 가면은 막 지금 밖에 유부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닌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어떤 짤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외박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많이 먹는 건 뭐 내간이 다는 건 아니니까.
1: Everyone, just drink with responsibility. Don't make people worried about you, especially the people around you.
0: 내 주변 사람들 걱정하게 하면 안 돼요. 어머, 사투기 보는 그룹, 제가 또 참견하고 잔소리했나요? 죄송해요. 차마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술 많이 먹고 외박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지금 뭘 적어주셨거든요. 외박은 좀 그렇지만 택시비가 더 나온다면 외박하고 와라고.
1: So if the taxi fee is going to cost a lot, just stay the night outside.
0: 완전 진짜 남편한테 하는 말이 맞다고요, 이게? 친구 무슨 어디 막 내 친오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오, 그렇군요. 결혼을 해봐야 제가 이걸 좀 현실감 있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같이 있어야죠. You gotta stay together. 저는 막 회식한다 그러면 막 안 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우리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우리 유부녀 선배님들. 또 얘기해보니까 밖에 계신 분이 다 또 결혼을 하셨네요. 우리 YGPD님께도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So he just came into the studio. Hello, hello. I can see you. Even though you're hiding behind the monitor, I can still see you. I can penetrate everything to see YG and I see you right there, yo. 아, 너무 신나는데 갑자기 누가 오니까 신나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손님 오면 되게 막 신나잖아요.
1: It's that kind of a feeling. It's like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Like I've been alone in the studio for so long and now finally I have someone, the only YGG, just waiting for his turn outside the studio. So I'm very happy about that. Look forward to that, Morning Groover. 우리 다이모닝 그룹어. 생금생금 오랜만입니다. 유유. 왜 유유예요?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로 이번 후 오랜만에 썸머님 뵙네요.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 감사합니다. What happened? Oh my gosh. You had a car accident and now you're hospitalized and you're tuning in while you're being hospitalized. I'm so sorry to hear that.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충분히 좀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신호위반 차량으로 사고 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이런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다이모닝 그룹은 고생 많으십니다. 꼭 쾌차하시고 우리 또 행복한 생금생금 같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이모닝 그룹. 아프지 마시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Continuously let me know about thos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아, 난좀 이런 참견만큼은 진짜 못 참겠다. 이런 참견은 말아달라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I mean, normally seniors give advice to, their colleagues most of the times. But this also could be sounded as nagging sometimes, I believe. 뭔가 굳이 칭찬이 아니면 꼭 해야 될 말이 아니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돌아보게 되는데, 굳이 좋은 말할거 아니면,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되, 뭔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두번 이렇게 참았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딱그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I mean, you can always say good words to the people around you and just be nice to them and praise about the things that they did. And if you want to give advice, just collect them and find the right timing to just say it out loud, right? 이게 뭔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내 감정이 편해져야 되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딱그 참견을 하는 순간 독이 되는 것 같아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d like to hear more of your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so let me know. And everyone, we're gonna get to a song break, but stay tuned, everyone. The party's getting started. It's being warmed up, everyone. 지금 막 파티가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모닝 그루버들 가지 마시고 꾹. 오늘 9시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YG is waiting for us outside the studio. Here is a song, 마야, 나를 외치다. Stay tune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사랑스러운 생금생금 morning groover들. Thank you all for staying tuned. 영진이님도 오셨네요. 소마피디님, 스마일, 이모리 보내주셨습니다. 영진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You can hear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catching us on 101.3 across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on Point Radio. 보는 라디오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다지 댓글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atch us liv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while you're listening, you can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he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s well. 또 듣고 계시면서 많은 방송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for our MG Q&A, th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we have an answer by Penguin Killer. 내가 운전하는 차 옆에 앉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유유 이런 사람 싫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don't want to hear any advice when someone's seated next to you while you're driving, constantly telling you to go this way, go that way, and so on.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운전 좀 잘 못하시거나 초보인 경우에는 차라리 나 어디로 가? 알려줘!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운전이 조금 능숙하시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We all have our own styles when it comes to driving. And if you have that certain style, you just don't want to hear that nagging at all. Because that kind of bothers you and that kind of like intervenes you when you're driving. 그게 또 운동이래요. 운전에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Alright, Morning Groovers. In a minute, we're really gonna have YGPD joining us in the studio. 진짜 밖에서 지금 막 지금 아 스트레칭하고 계시네. 막 시동 걸고 계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얼른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좋습니다. We're gonna have him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a song break. This song is going out to Kim's fan morning groover.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룰루의 To Stir With Love 신청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We're gonna listen to it right now.

0: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꽁트를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So our acting has to be very convincing. But I'm pretty sure you're ready for that, right?
1: Let the moon groups 공감 about this.
0: Exactly. You talk like 교포. I'm not babbler, so I'm just gonna have some 카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포들이. 나 이거 티몽이 너무 귀여워, so I'm gonna just take him home. 막 이런 식으로. 요즘 교포 영화 되게 유행이래요.
1: 영어를 안한 지가 너무
0: Yeah,
1: 오래돼가지고.
0: so this is going to make English speaking people to understand and also the Korean people understand at the same time. So bilingual, there you go. Okay, enough of bilingual and 교포. We're gonna get into that acting right away. 박은희 팀장님, let's get it!
1: 하, hey guys, I have some bad news. 나 이번에 최종 면접 떨어졌어. I worked so hard for it. I'm feeling so down right now.
0: Oh no, YG. I'm just so sorry to hear that. 야, 귀엽네. You're talented. 더 좋은 데 합격할 거야. 야, 내가 봤을 땐 너를 안 받아준 그 회사가 손해다, 손해. 으유, 바보 회사, 바보. Bad company, bad,
1: thank
0: bad.
1: You, thank you.
0: Hey, let's just grab some comfort food tonight, okay?
1: Let's go.
0: Yeah. Oh my god! 얘들아! Guess what? 나 이번에 연봉 1,500 올리고 과장으로 이직 성공했어!
1: 과장?
0: 대박이지? I just successfully changed jobs with 15 million won salary increase and a promotion to manager! Oh my god, I cannot believe this!
1: 좋겠다. 축하했어, 뭐. I am you more than anyone in this world. I can't believe you landed a new job just like that.
0: 근데 나 고민이야. 회사가
1: What?
0: 집에서 좀 멀거든. So I have to commute for an hour. 갈까 말까? 고민돼서 잠도 안 오네 진짜. 미쳐 미쳐.
1: Well, I still take it. I mean, a 50 million won salary increase is a huge. 1,500만 원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 같으면 갈 것 같은데. 아무튼 congrats. 썸머, 근데 진짜 너무 부럽다. 좋은 기 좀 팍팍 좀 받아가자.
0: Right? 아니 근데 YG야, 너도 이번에 어디 면접 봤다고 하지 않았어? 결과 나왔어? I mean, you should have asked me for some tips. 아니, 내 기운 좀 나눠줄까? 아 근데, 야 진짜 통근거리 한 시간. It's gonna be so exhausting, don't you think? 아 진짜 고민이야. 연봉 1,500으로 오르면 세금도 내가 더 내는 거잖아. 실수령액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 어떡하지 진짜? How am I gonna pay those extra taxes?
1: 아니, 그래도 오르는 건 오르는 거잖아. 그치? You're still getting raised salary and I don't see huge problem there.
0: 아 맞다. 과장 되면은 회식도 내가 싸야 되는 거 아니야?
1: 싸야지.
0: 책임감도 좀 커지고.
1: 커지지.
0: 승진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1: 좋지.
0: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Is promotion really a good thing? Thinking about all those responsibilities is giving me a little headache. Ouch. 직급 없이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1: 나는 사원이라도 좋겠는데.
0: 아, 그래. Also, the company has an onboarding period. 아니, 새 회사 온보딩 기간이 3개월이래. 3개월 동안 내가 눈치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벌써부터 피곤한 거 있지? 아, 이직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1,500? 과장? I don't know what to do, guys. Should I take the job? 얘들아, 나 진짜 어떡해. So I just heard a big sign of YG right after the skit. 진짜 이런
1: I don't
0: sa람이
1: like
0: 있다고요?
1: These kind of people.
0: Me neither. That's why I wanted to introduce on a skit.
1: There's friends like this everywhere.
0: Yeah, they're everywhere, but this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ctually, big of an exaggeration.
1: I have one kind of person that I know.
0: Oh, really?
1: My friend do like this.
0: Really?
1: When we meet together.
0: And you guys are still friends?
1: Yeah.
0: Ah, but I guess you're trying to have a little bit of distance.
1: Yeah.
0: Well, are you close friends?
1: Yeah, just having an annual meeting just.
0: Yeah.
1: And we meet like with a friend.
0: A group of friends.
1: Yeah, a group of friends. And one of my friend is working for the government. And that friend working in a big company.
0: Uh-huh.
1: And he always kind of said, I got a bonus this year.
0: Oh my God.
1: But I have to pay a lot of taxes and I have to pay a lot of social insurance and blah, blah, blah. And we always says, you make our society great again.
0: Yeah.
1: Pay a lot of tax, please.
0: I mean, like, if I would have to choose whether I would get higher salaries or not, I would go for the higher salary, but who knows? 파일럿 코너 That One Friend에서 오늘은 좀 눈치 없는 친구에 대해서 꽁트를 소개를 해봤어요. So I believe that we have all encountered an inconsiderate, incompassionate friend at least once in our lives, just like YG have mentioned. So yeah, if you guys have any experiences like that, let me know. 우리 선생님께서 벌써 웃겨 어떡하지? 귀염초가 썸머 누나의 연기 두 분 연기 여전히 과한 것도 너무 웃겨라고 해줬습니다. Yeah, our whole acting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nd I loved it. 제가 의도한 대로 또 쓴 대로 또 잘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1: You made it very good, so I could 공감 these things.
0: I was kind of like focusing on this kid because of your acting. 아 이렇게 칭찬 레 어때요? 우리 영 H님께서
1: 네,
0: 아우 얄미워라고 해주셨고요. That worked out. That was my intention. 펭귄킬러님께서도 하필 오늘 꽁트가 크크 우리 회사 입사 지원자 면접 보는 날인데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Yeah. 또 면접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나요? 썸머 같은 사람 뽑아주세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내 주변에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s. We're looking for stories about those socially oblivious friends who left you feeling totally embarrassed or speechless.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또 이런 친구 있어요? 눈치 없는 친구, 그냥 다른 경우로 해서 눈치가 없는 친구. For example, I would say... this is not exactly this type of friend, but 눈치가 없는 친구를 보면은 자꾸 저랑 노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친구,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친구.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저의 그 스탱얼과 제가 잠옷 입고 헤어롤 말고 춤추고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share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so that was like a very personal picture and a video shared only with my friend but then she shared everything to her boyfriend.
1: So, not a husband, boyfriend.
0: Yeah. So that was really upsetting. 근데 약간 그 눈치가 좀 없는 거잖아요.
1: Yeah.
0: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YGPD님은 어떠세요?
1: Just, 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0: 아, 그래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저도 딱 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1: And also, I always rather avoid those kind of situations. Just pushing them out.
0: 회피형이세요? You gotta face the situation sometimes. Nah. But those kind of people, it's not good to just stay close. Just try to stay away and say goodbye forever.
1: That'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0: Exactly. Yeah. I mean, YG's a good person. So try to have someone like Summer near you and it's gonna be good. Y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t was really delightful to have you joining us.
1: Hello. Bye.
0: Oh, hello, goodbye. YG 들어왔다. YG 끝났다. 뭐 이런 거네요.
1: 퇴근.
0: 퇴근하시고요. 저기 사무실로.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end us your experiences about your incompassionate friends. We're gonna send off YG by listening to this song. Taylor Swift,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Thank you, YG.
1: Have a great day.
0: You too.

0: nice things.
1: All right, so on our pilot segment, that one friend, I asked you guys about those inconsiderate friend experience.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여쭤봤는데요. 6348 Morning River said, 100년 만에 남자친구 생긴 제 친구는 자꾸 자랑을 해요. 만날 때마다 남친이 이거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등등.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자꾸 듣다 보니 점점 안 만나게 되네요. So, my friend, who constantly brags about her new boyfriend, is making me feel a little tired.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만에 생기면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좀 이제 그만 듣고 싶긴 하죠. 근데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아, 내가 좀 과했나? 이러면서 안 하긴 할 거예요. But I guess that friend is not doing that at all. 남자친구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줄어듭니다. 네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서비님께서 굿모닝 시각이요 TGIF 연기 너무 좋아요. Oh my god, I just wanna thank YG for that acting. 우리 YG 피디님 연기 죽지 않았죠? 해달별 그리고 바람님 오호 처음이에요. 출근길에 잠시 잠깐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운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who's been tuning in from time to time. Just tune in every day. It's so much fun that way, especially on Fridays because we go live on Friday. 뭔가 눈치 없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But you st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at experience, Morning Groovers, because I can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이따가 소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6348 Morning Groover처럼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싶은 경험담이 있으면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 still have half an hour left for the show. Here is Evanescence, Everybody's Fool.

Hello, our 정주행 Morning Groover. Welcome to Morning Groove. Welcome back. 0853 정주행 Morning Groove 어서 오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서머님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엄청 빨리 말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how fast I speak. So there are times where I speak really fast. Most of the times I speak fast, and if I get extra excited, if I get extra happy, I speak even faster. And obviously, I got a little too excited because YG was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a long, long time, and I just had so much to say to him, so that is why I've been speaking so, so quickly. 근데, 저 지난주에 턱 관절 빠졌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턱이 빠졌다고. So I talked about how my jaw dropp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last week, right? 그래서 제가 구강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체크리스트를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턱이 자주 아프다. Check. So I have to have that check on the checklist. So like there were so many questions in the checklist. And one of the questions was I talk too much.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체크할까 말까 하다가 check 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절이 뭐 나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코코모닝 그루버. YGPD님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셨네. 3초가 아니라 10초쯤 되는 하석진 맞네요. 특별 출연 감사드립니다. 1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10초 플랭카라 그러면은 막 되게 진짜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10초? 아,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YG resemble the actor 하석진 for like 3 seconds or 10 seconds, but 10 seconds is actually pretty long, longer than you expect. YGPD님이랑 하는 코너 너무 재밌죠? 이런 코너 우리 매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TBS EFM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주시고 하면은, 이런 코너 저희가 진짜 재밌게 구성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요. 저랑 박은혜 팀장님 되게 능력 있는 PD들이거든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재밌는 프로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TBS EFM, TB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e're very talented producers, believe it or not. 박은혜 팀장님 and I, so we can produce good programs, good segments and everything. So just trust us and just believe in TBS. You know, praise for TBS.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Scene Morning Groover. 오랜만에 라이브로 또 보고 듣고 있는데, 아니, 썸머 PD님 옆에 앉아있는 저 파란 아이는 누구예요? 썸머 PD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요, So if you're watching us on Viewer Radio, you're questioning about this little cutest little thing right beside me, which is called T-Bone. 우리 배가 볼록 나온 T-Bone인데요. 너무 귀엽죠? 저랑 닮았나요? 어디가 닮았나요? 얜 대머리인데.

어떤 게 닮았나요?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오늘 썸네일을 또 만들어 볼까봐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티봉인데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TBS 사태 때문에, 예, 좀 말을 좀, 말문이 막혔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옛날에 좀 말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고 했었거든요. So, T-Bone used to go on air back in time, and he could talk, like for sure. But now he's in shock, actually, so he's not able to talk. But if things get better, you know, he'll be able to talk, you know, be seated here right in front of the microphone and speak. So wait for that moment. 우리 티봉이 여기 사원증도 있고 나름 TBS의 우수 사원이거든요. 우리 티봉이 다시 일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조만간 빨래해줄게, 언니가. 오케이. 서비모닝 그룹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일 끝나고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팀 동료와 한잔하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낸 사이고 더욱이 동갑이라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아요. 회사 욕도 좀 하고요. 원래 그러면서 친해지고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머피디님도 불금인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you got excited about this dinner that you're gonna have with one of your colleagues. You're gonna be talking about all the hardships that you share together. You're gonna talk behind the back of the people in your company, or I guess the company itself. That looks like you're gonna have a good time. You need that time for sure. Absolutely. I mean, company is a place where you work and you gotta share those hardships together to survive. 이런 좀 동료애 같은 게 있어야 좀 견딜만한 것 같기는 해요. 뭐 회식 싫어요 막 이러지만 막상 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한잔하면서 풀거좀 풀고 예, 회사 일도 같이 하고 이래야 좀 회사 다닐 맛이 하루 정도는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불금인데 저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도 즐거운 시간 보낼 거고 지인 생일이어가지고 또 생일 파티도 해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And I plan to be outside of my home for the entire weekend because this i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me. 제가 또 여름이잖아요. 썸머의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밖에 나가서 많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집에 거의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if you like hot weather, if you like summer, you know, get out there and enjoy it to the max, everyone. This weekend, we're gonna finally have no rain and some good sunny weather. Morning, Goob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It's time to listen to a song that says, Sigrid, bring me the horizon, bad life.

be your sky.

친구 같았던 과외 선생님, 또 악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기타 선생님, 문화센터 선생님, 교수님 등등 그죠? And I truly think teachers influence their students far more deeply than we probably realize. A few days ago, during our English Wednesday segment, I mentioned this expression, right? Because just because I lived in America doesn't mean I'm a good English teacher. 혹시 기억나시나요? Just because it doesn't mean 우리 Wednesday expression이었죠.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좋은 영어 선생은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벌써 먼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선생님이란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고 또 가르침에 대한 열정은 제자에 대한 책임이자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teachers are very important people in our lives, I think. Because of that, the passion for teacher eventually becomes a, responsibility, care, and affection toward the student. Not simply someone who just delivers information or delivers instruction, but someone who genuinely cares about another person's growth. 그죠?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한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자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승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너무 힘든,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동기부여가 오히려 되었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말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말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a teacher has ever said to you? I think I've been a teacher, teaching various things in my life. I've been an English teacher, of course, right? And I didn't really enjoy that experience very much. I've been a guitar teacher and a music theory teacher as well. So many things.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답변 함께 나눠주시면요. 샵 1013, 50원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et me hear you, okay?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The Script Hall of Fame.

You raise me up, Westlife. That's what a lot of teachers do for us. They raise us up. 뭔가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는 오늘 한스밴드 노래 듣나요? 선생님 사랑해요. Well, if you want to, I guess. But today is, you know, Friday, Baton Touch Day, right? So I'm saving all the song request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일단은 오늘은 신청곡은 이 바통 터치를 위해서 save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 says, 저는 선생님을 막 좋아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네요. 크크크, 매우 티라 그런지. I've never have fallen in love with a teacher. I guess that's because I am a strong T. 그렇군요. 사랑에 빠지는데 TF가 있나요? I'm not sure if T being T or F has anything to do with falling in love. We all fall in love. 제니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뿌듯하고 듣기 좋았던 말은 시간이 지나서도 선생님한테 영어 배웠을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라며 저의 컴백을 외치는 아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과 사랑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재미와 함께했던 이 제니쌤으로서의 시절은 보람과 나 자신의 자랑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So I remember the most being an

The English teacher and the students said that it was the most fun time to learn English from you, and we would love to have you back.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that was the happiest moment and recollection from being a teacher. 그렇군요. 참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굉장히 그런 애정의 표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멋진, 아주 재밌는 선생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니님. 신청곡은 말씀드린 대로 2부, 3, 4부를 위해서 세이브해두도록 하고요. So, let us know what have you heard from your teachers that kind of really stayed with you in your later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준비했는데요.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며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파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

감을 해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한 말씀이 떠오르네요. 잘했다. 잘했다. 제 생각에는 한 10개 중에 하나 했을 뿐인 것 같은데 힘을 주시니 정말 존경합니다. I only have a faint memory of wise words from my teacher, but there's one phrase that vaguely comes to mind. Well done. 잘했다. You did a good job. Well done. Even though I feel like I only did one good thing out of 10 tries. And it really gave me encouragement and strength. And I truly respect them. 맞아요.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잘했다. I think the good jobs and well done that you hear from your teachers, I think it means even more than hearing from your parents or, you know, or whatnot. 그죠?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잘했다는 정말 힘이 되죠. 아마도 선생님들도 그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했다. 실제로 잘하지 못했다고 해도 잘했다라고 많이 해주세요. 그냥 나중에. 근데 이런 거는 좀 네가 잘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잘했다라고 해주신 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Def Leppard, Animal.

이 데프레파드 보이시죠? 티셔츠? Can you see it? 오케이. 아, 보여. 이쪽이구나, 이쪽. 데프레파드 티셔츠 입어서. Reason for my song selection, that is. 잘 듣고 왔습니다. So, has nothing to do with Teacher's Day. 스승의 날 관련 선곡은 아니었습니다. Animal. So, getting a message from 5616님. 문자 주셨는데요. 국민학교 시절 권명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예뻐하셨어요. 주말에 몇 명의 학생들과 만이산에 가서 비 오는 날 코펠에 밥해 먹었던 일. 아이들의 동시를 A4 용지에 타자기로 타이핑하시고 옆에 파스텔로 그림도 그려서 코팅해서 나눠주시고 쉬는 시간마다 창가 옆 선생님 책상에 모여 이야기 나누며 새콤달콤 나눠 먹었던 일 등등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와, 권명자 선생님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요. So 5616님 says back in elementary school, Miss 권명자 truly adored her students. So many memories, right? Going to 만이산 with few classmates and on a weekend and to cook rice in a basket on a rainy day, or how she would type out our poems on A4 paper, decorate them with pastels and hand them out laminated. We would also gather around her desk by window during every break to chat and share this candy.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마음이 따뜻했던 영어 선생님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와, 5616님. You are a teacher,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시군요. That is why I always keep her warm affection in my heart whenever I teach my own students. It is my hope that I too will be remembered by them as a warm-hearted English teacher. 너무 멋진데요. Like teacher, like disciple. 그런 말이 있나요?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빠의 그 아들. And like teacher, like students.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와, 딱 그런 분일 것 같은데요. I know I said that we'll be saving our song request for second half of the show. 하지만 5616님께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청곡 주신 걸 바로 한번 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ichard Marx의 곡인데요. 듣겠습니다. Happy Teacher's Day, 5616님. Here is for, song for you, Richard Marx. Thanks to you.

봄날의 기억 B2B였습니다. So before wrapping up the first half, here's a message from 영신이님.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여름방학 숙제로 천점은 10번 쓰기 안 해온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숙제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들은 칭찬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한다. 웃으면서 인사 잘한다. 저희 가르치시고 전근 가셨는데 그림 전시회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이운구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이신지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영신님 says she wrote a 1,000 character classic 10 times as a summer break assignment, which many of the friends didn't do. So the teacher complimented me by saying work hard at your given task and you greet people well with a smile. So he actually ended up transferring after teaching.

한로로 0 plus 1. No, 0 plus 0. What am I talking about? I always kind of was kind of puzzled how to read this. 0 더하기 0 or 0 plus 0. 0 더하기 0이겠죠. That is the, I mean, Korean way of saying it. 0 plus 0 당연히 아니겠고요. 0 plus 0, 0 더하기 0일 것 같습니다. What am I thinking, right? 한로로 곡 듣고 왔습니다. So one more message regarding Teacher's Day, and we'll get to our 바통 터치 segment. 5750님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사제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요. 저희 엄마 아빠는 각각 어떤 부부 선생님의 제자였고, 엄마는 다시 그 선생님들의 세 따님을 가르치셨고, 그중 한 언니는 저희 엄마와 같은 전공을 갖게 되었고, 또한 언니는 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엄마의 선생님은 엄마가 지휘하시는 합창단의 단원이자 첼로도 배우신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와 아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며 친구처럼 지내고 계세요. 와, that is quite a special relations, I must say, right? 오츠로공님 says, I'd like to share a story about the special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at that spanned a generation in my family. My mother and father were students of a married couple who were both teachers. And later, my mother ended up teaching that couple's three daughters. And one of the daughters of the teacher pursued the same major as my mother, and another served as my private tutor. Currently, my mother's former teacher is a member of the choir that my mother conducts. 그렇군요. And they continue to maintain wonderful relationship. How do you explain that kind of relationship? 한때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제자의 제자이신 거잖아요. 그분께서. How beautiful. How beautiful. That's all I can say. 아직까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그런 관계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준비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바통터치를 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예정돼 있는 So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I will start a segment that is a plan for every Friday. That is a 바통터치. It's a segment that you, our listeners, and we build a playlist together. 그럼 한번 가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가겠습니다. 데이식스입니다. 완전 멋지잖아.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song, it is over to you, our listener, to connect to another song.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are playing. Delayed connection also works.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에 곡과 연결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Delayed connections are fine as long as you connect and we connect in such a fashion.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스승의 날 관련 선곡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So I am picking one song out of all the requests our listeners have sent in. 제니님께서 earlier she mentioned that she was an English teacher and you know all her students were really you know high on her because they wanted her back and they said the days that she were teaching them English were the best times, right?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 제자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 사연 보내시면서 진추아의 Graduation Tears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Graduation Tears. 졸업식 날의 울음. That kind of really you know, symbolizes you know, teacher and the student relationship, don't you think?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신청 이제 틀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곡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래도 이제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곡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진추와 Graduation Tears 어떤 곡으로 이어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we go, 진추와 Graduation Tears.

graduation tears, Chin Chuha, whose English name is Chelsea Chen, released actually back in 1976, 76년에 발표된 곡이군요. Wow, nice song. Really kind of draws a picture of that scene, right? Graduation ceremony, a lot of tears from students and the teachers. 그런 광경이 상상이 되는 그런 곡이네요. 좋습니다. 조금 곡이 짧아서 준비하실 시간이, 커넥션 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먼저 준비했습니다. Tears 하면 또이 곡이 생각나는데요. Rolling Stones입니다.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 The Rolling Stones. 굉장히 Rolling Stones답지 않은 곡 아닌가요? Very lyrical, 서정적인 어떤 이 슬픈 감정을 담은 그런 곡인데 Always thought that, you know, Rolling Stones were capable of making such a song too. 이런 곡도 만들었다니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니님께서 she started the segment, Baton Touch, with the song 진추와 Graduation Tears, right? 이 곡을 고등학교 졸업식 교문을 나섰을 때 이 곡이 나왔는데 그때 흘러나왔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So when she was just the stepping out of the school door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this song sort of came out and can't really forget that moment. 그렇군요. 딱 그 상황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계속할게요. 졸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베니님께서는 전람회 졸업, graduation으로 이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딱이긴 하네요. 그죠? 전람회 졸업. 졸업식 노래로 가면 또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So, we started with the 진추와 graduation tears and Benny님 is suggesting kind of connecting with the graduation theme. 이제 또 tears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큐티님들도 계시고 또 school로 연결해 주시는 큐티님들 계시고 So, as I said, you know, the beauty of this segment, Baton Touch, is that you can make delayed connection. You can be from the previous selection of a different, you know, cutie-nims, listeners, right? And you can connect to the current track that we are playing. 그렇기 때문에 이 바통 터치라는 게 어떤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There isn't really a big major flow with the selection of songs. It could be kind of going back to the previous selection and going retrospect. And then coming back on the current selection.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이 바통터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졸업식의 팀으로 이어주셨는데요. 베니님께서. 하지만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Tears로 돌아가셔도 되고 Rolling Stones로 돌아가셔도 되고 It's up to you, okay? 하지만 일단 지금은 졸업 팀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is making connection to with 전람회 song 졸업 듣고 그러면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전람회 졸업.

헬로우 큐티스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getting into the last 30 minutes of live broadcast for this week. 이번 주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Baton Touch is well underway and we are doing good. I love the flow of the songs that our QT님s have sent in so far. We started with the Jinchuha Graduation Tears and followed that up with my own selection, Rolling Stones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는 유미래 씨의 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 Tears Go By, 눈물이 흐르는 대로인가? 있습니다. As Tears Go By. And then it was connected by Benny님 with the 전람회 졸업. 졸업 좋습니다. 졸업. I love 졸업 theme. 3998님께서 그렇게 생각, 제가 막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imon and Garfunkel, The Sound of Silence. 영화 졸업이 생각나서 Wow, I thought of that too actually. Obviously, the Sound of Silence from the soundtrack of the movie Graduation. Dustin Hoffman, right? 1차원적인 선곡 죄송합니다라고. 아침부터 분주해서 듣기 모드였어요. 1차원적인 선곡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It requires a lot of knowledge on a classic movie. 예전 영화를 많이 아셔야지 또 이런 커넥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So I think your connection kind of really shows your depth of knowledge in movies too. 절대 1차원적인 선곡은 아니고요. I would say about 2차원적인 선곡. 3차원, 4차원. 좋습니다. 3998님의 그러면 선곡으로 이어갈까요? 계속 이어주십시오, 여러분. 졸업 팀 나왔습니다. Simon and Garfunkel, The Sound of Silence.

The Sound of Silence, Simon and Garfunkel, Connections Made by 3998님. 좋은 커넥션 감사드립니다. 또 1차원적인 커넥션이면 어떻습니까? Love, love it.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원이 EP님 from YouTube. 스승의 날 무조건 들어야 했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 곡으로 연결해 주셨는데요. 아주 클래식이죠. 룰루의 곡이죠. To Serve with Love라는 곡인데 와, 스승의 날 좋은 노래 검색하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곡이죠. If you search for you know, ideal songs to play on Teacher's Day, this is always one of the most you know, searched songs on Teacher's Day too. 좋습니다. 원희 EP님 감사드리고요. 커넥션 틀어드립니다. 룰루 To Serve With Love.

주셨는데 어떤 거를 들어야 할까? 5초공님께서는 Alice Cooper School's Out, Graduation and the School's Out kind of seems kind of similar, right? But not really. Graduation은 이제 학교가 졸업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거지만 School's Out 하면 이제 이 여름방학. I think this is the anthem for the 여름방학 song. 이제 마지막 학교 다니고 마지막 날 이제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이런 곡 많이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from my high school days, right? They would play this kind of song at the last day before the summer break.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Alice Cooper입니다. School's Out.

That was Alice Cooper, Schools Out 였습니다. 5750님의 연결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Let's get things rolling even further. 3056님께서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I put a spell on you, I put a spell on you라는 곡인데 니나 시몬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고요.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곡이고 저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찬미의 의미로 신청을 드리는데, 내가 가르치면 너희는 잘 된다라는 마법. It's a song that I discovered through my music teacher. And I think being a teacher is a truly a wonderful profession. It's meant as a

tribute to them, sort of a magic spell that said, If I teach you, you're bound to succeed. 내가 가르치면 너희는 굉장히 잘될 거야 라는 어떤 마법을 거는 선생님의 모습. 그렇군요. So being a teacher is like being a magician. So children being on the receiving end of that magic. 선생님의 어떤 마법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아이들. 멋집니다. That's a beautiful analogy, right? I think being a teacher is truly a blessing and a blessed profession, right? But these days, it just seems so tough being a teacher. 요즘에 뭐 이렇게 뉴스나 어떤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되는 건 참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I hear a lot of stories and makes me feel like, you know, being a teacher is such a tough job these days, right? But still, 여전히 열정과 또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그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매지션이 되고 싶네요. 니나 시몬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3056님 듣겠습니다. 니나 시몬, I put a spell on you.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조동희 형!
1: 자, 여러분들 다들 당황하지 말아요. 그 누가 튼 것 좀 미리 좀 해놓으세요. 또 하잖아요. 인상 안 좋아요. 그냥 욕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끝나고 진짜...

We started off this morning with Michael Jackson, Human Natur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Friday, the 15th of May, also Happy Teachers' Day. Now, personally, I think we underestimate how much our environment quietly shapes us over time. The people we spend our time with, the conversations we share, we repeat, even the atmosphere we stay in every day, it all leaves a mark. And that is why I have come to believe that choosing our own surroundings carefully isn't shallow at all. And sometimes changing your environment is the very first step towards changing yourself.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난좀 달라지고 싶어. 난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두 번씩 하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주변 환경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를 좀더 바꾸려면,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 주변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let yourself see some good things, let yourself be around by surrounded by so many good people. I mean, like, for example, a lot of people text in,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skills? Well, to do that, you have to change your whole entire surroundings as English. 막 영어 잘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도 내 환경 자체를 다 영어로 바꿔야 어쨌든 실력이 느는 거겠죠? 이렇게 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변에 또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또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겠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 to all the teachers out there who are making huge efforts to take care of all of those students, big ups to you. Thank you so much. 진짜 한 아이도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 텐데, 또 여러 아이들 한꺼번에 또 케어해 주시고, 또 가르치고,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오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We are live today, everyone! 오늘 생금날 사수하시고 계신가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뭐몇 명이나 본다고?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세요?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우리 알바생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So, I want all of you to watch that viewable radio today because we do have some special things to show you guys today. Which means that we're gonna have a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오늘 게스트가 좀 초청이 되었는데요. 누가 나올까요? 라고 퀴즈를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뭐그 정도 급인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EFM의 아이돌 YG 피디님께서 너무너무 바쁜데 이짬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So yes, our idol of TBS EFM, YG, will be joining us in a minute, about an hour later, and we're gonna do some skit acting and everything, so it's gonna be so much fun.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코너 없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막 6시 반인가? 음향 체크 막 열심히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방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안 해요? 아, 그거 재밌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근데 YG랑 같이 노래방을 할 수는 없어요. So I know you guys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at 노래방 segment, but that's going to be postponed to next week. And

Today we're going to have so much good time with YG. YG 코너도 재밌을 겁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WaterTank님, Bensboro, Young Age, Kerry 아빠, Happy Life, Dr. Paper have sent in their check-in message. As always,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아침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알바생, aka Morning Groovers, thank you. Good morning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Kim's Fam said, 요즘에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 노래를 오프닝으로 틀어주신가요? Human Nature 너무 좋아요. 예전에 해외 출장 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곤 했었죠. So they are commenting about our opening song, which was Human Nature by Michael Jackson, and wondering if we played this song because of the newly released movie Michael. It's a movie about Michael Jackson, his whole biography, I believe. I haven't watched that yet because it's only been released last Wednesday, right? 영화 저볼 거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언제 봐야 돼? 이번 주도 안 되고 다음 주도 안될것 같고 언제 보려나? 영화 이 노래 휴먼 네이처를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오, 저는 처음에는 메시지 잘못 읽고 비행기에서 틀어줬다는 줄 알고 because some airplanes they do play certain songs once the plane arrives at a certain area. 예전에 뉴욕 도착했을 때막 뉴욕 관련된 노래 틀어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뭔가 좀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Just like Kim's fan Morning Groovers and the rest of th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feel free to do so.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난 마이클 잭슨 듣고 싶다. 난 테일러 스위프트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now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Now,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very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are some unwanted pieces of advice you would rather not hear? It could be from a teacher, from your parents, or from your spouse, whatever. What are some of those unwanted pieces of advice that you do not want to hear? 주변에서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한테 좀 약간 잔소리 같은 그런 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참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알바생 여러분 그리고 모그님들 답변해 주실 거죠? So I believe that you guys would have your own examples for this.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answer for myself too, but I guess, I mean, I obviously don't want to hear any advice from other people because, I don't know, I have a very strong ego. But sometimes those can come around very helpful, but sometimes I believe that they are totally unnecessary.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외모 같은 코멘트는 그렇게 좀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제 옷이고 제가 뭐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입고 싶은 거 그냥 입는 것 뿐인데 아 이런 옷은 뭐 좀 별론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건 좀 예, 별론 것 같아요. 어른이 내가 예쁘면 예쁘고 내가 별로면 안 입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참견은 약간 외모 관련된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basically, I don't want to hear too many advices regarding my appearance, what I wear, what I choose to put on my face as a makeup, things like that. So let me know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너는 왜 걸을 때 그렇게 걷니? 부터 시작해서 why do you always look at your phone when you're talking to me? It could be something like, why do you work out too much? I don't know. What kind of advices do you not want to hear, Morning Groovers?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JS 0521 Morning Groover, 알바생 등장. 오, 비장하게 등장하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당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열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니성님께서 오 신기하네요. 항상 출근길을 지켜주시는 썸머 PD님. 생전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 봅니다. 하도 에너제틱하셔가지고 꼭 한번 실물 보고 싶었어요. 기대 이상 이쁘십니다. 생방사수 모두들 궁금하면 아 컴온! 와 진짜 모닝그루버들은 모닝그루버를 듣는 모닝그루버들 역시도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click Morning Groovers because we share the same level of energy. 뭐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씩 아 전 좀 낯가려 소심해 하지만 여기서는 막 파리타임 하시잖아요. So this is the place to be. If you're an introvert, this is the place to shout out Morning Groove, let's go! And share your energy. 우리가 에너지를 시너지를 발휘해서 아주 그냥 폭발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파이팅 넘치는 금요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에너지 하면 또 체육부장님이시죠. 에너지 넘치시는 체육부장님 who is an energizer because he works out every single day at like 6 a.m. in the morning. Can you guys believe that? Even I cannot pull that off. 굿모닝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어제 아이들이 제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해줬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로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뭉클뭉클 날이 너무 좋아서 더운데 해피 금요일과 주말 되세요. So 체육부장님 is a teacher. She takes care of little kids at kindergarten, and because it was Teacher's Day, you know, the kids gathered together and they said thank you towards their teacher, and that is such a sweet moment. That makes your day, doesn't it? 아 이래서 내가 선생님 하는구나 이 맛에 선생님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나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쵸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같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자라고 이게 뭔가 짜고 한 건가 뭐 그랬다는 생각조차도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체육부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또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우리 체육부장님이십니다 그전에는 운동하시고요 상민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YG 윤PD님 나오시는 날 That is right YG will be joining
us. 해피라이프님도 YGPD님 나오신다. 아싸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This is a very, very rare moment, everyone. So you gotta go. You gotta all enjoy. 우리 한 8시쯤에 아마 오실 거예요. YGPD님께서.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또 되게 신경 쓰고 오실지도 몰라요. 지난번에는 거의 메이크업 받고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긴 했는데 오늘도 얼마나 멋있게 하고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다. I don't know. If YG is listening while he's, you know, coming to the studio, like, it would give him a burden, but I don't care. Morning groupers,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So remember, 잊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This is Fall Out Boy, I don't care.

보고 있습니다. And for that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이번 주, 저번 주도 일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방을 못 들었어요. 와, 얼마나 바쁘면 금요일을 인지하지 못하시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바쁘셨나 보다. 오늘은 생방 사수합니다. 저는 일하는데 틀린 정보로 참견하는 동료 사원 너무 싫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기반의 정보로 답변을 해줘도 그놈의 AI는 이렇다던데요? 진의도 확인 안 하고 AI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너무 싫어요. I really can't stand coworkers who interfere with my work using incorrect information. Whenever I get asked, why did you do it this way? And when they respond with information saying that, well, the AI says this, it's so frustrating how, they just blindly accept whether AI says without even bothering to fact check it. Is this really true? Do people really answer like this these days? Well, this is what AI said, so it is obviously correct. Is AI like the Bible over everything? 요즘에 진짜 이렇다고요? AI가 이렇다는데 정답이죠? 막 이래요? 와, 이거 놀랍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을 잃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반문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AI가 정답이야? AI가 무조건 팩트야? 너 그러면은 AI만도 못해? 차라리 AI를 쓰지. 내가 왜 너랑 이래? 약간 이런 거. 너무 강하게 나가나? 아, 죄송해요. 좀 막장 드라마 느낌으로 가봤어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무섭다니까요. If you habitually repeat this, this basically proves the fact that you're below AI. We have to be, higher than AI. We have to go beyond AI, everyone. 우리는 AI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AI 위에서 AI를 시키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I는 이렇다는데요라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면접 볼때 그렇게 답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큰일이다, 큰일. J. Hard J. Morning Griever said, 불금 출첵 완료. 오늘 Summer DJ 목소리 들으러 달려왔습니다. 생방 끝까지 함께 할게요. 좋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이 있다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가 제일 부담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of those advices that I don't want to hear is when they start the sentence with the word, Oh, I'm only saying this because I care about you. I'm only saying this because I'm worried about you. No, you're not. You're just saying this so that you can get those, things relieved off your chest, right? 이거는 결국에는 나좀 편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 알아요. 어디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쵸? 맞아. 이렇게 꼭 얘기 문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I guess this kind of has to do with people not wanting to be the bad person. 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좀 착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 말을 꼭 앞에다 껴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담이 될것 같지만 그 말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쵸? 결국에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 테니까 너는 일단 들어. 난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편해지니까. 약간 이건 거잖아요. This is bad, bad, bad. This is definitely the pieces of advice that I don't want to hear either.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230 JHeartJ 알바생들. 감사합니다. 좋은 예시를 줘서. Thank you for giving us the best examples of this answer. So, let me know about thos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here you can watch me live also. All right, this is Panic at the Disco and fun. Come on!

0: And more messages. Let's go through all of th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모두 생금생금 이 생금생금 단어 전 국민이 모두가 쓰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I just wish for every people here in this country to use this word 생금생금. It's such a lovely word and it's always delightful to hear this word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우리 조국모님 걸어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서머피디님 생금생금 굿모닝입니다. 오늘 물량이 많아서 늦게 끝나느라 출석이 늦었는데요. 아침부터 더운 날씨가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 하루입니다. 그나저나 YGPD님이 오신다니 두 팔 벌려서 대환영입니다. 퇴근길에 마지막 생방 마지막까지 사수하겠습니다. So obviously 조국 모닝 그룹 is really busy working at this moment.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t has become really hot recently. Just a couple of days ago, it's become summer all of a sudden, right? The weather is so nice, at least for me. I don't know, some of you are already sweating out there, but it'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me. 저한테는 너무 완벽한 날씨거든요. 막 벌써부터 땀나고 덥다고 막 그러시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이 날씨가. 그리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딱 보면서 오는데 그 해가 진짜 빨갛고 동그랗고 예뻐요. So I always watch the sunrise on my way to work. It looks like an egg yolk. 계란의 노른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새빨간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집니다. Everyone enjoy this day to the max. 이런 날을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이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Ben Burrell said, I carry resentments about post-hoc advice, for example, about things after an event or circumstances that cannot be changed. I know, right? When it comes to giving advice, the timing is just so important. There is always the right time to give a certain advice to someone. So you always have to look for that timing, too. 자, 뒤늦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조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7677, also known as 사뚜기 모닝 유버 said. 듣기 싫은 말, 회식하러 갈 때마다 와이프의 잔소리, 술 좀만 먹고 일찍 들어와. 듣고 싶은 말, 술 많이 먹고 외박하고 와도 돼. 오늘의 신청곡, 나를 외치다 라고 해주셨네요. 마야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So everyone,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is? This is what 사뚜기 모닝 유버 said. The advices that he does not want to hear is, oh, drink less and come home early. And the words that he actually wants to hear is, just drink a lot and you can just stay the night outside.
1: 이게 신혼부부? 아, 신혼부부 아니죠. 예. 부부의 생활이 맞나요, 이게?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회식 가면은 막 지금 밖에 유부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닌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어떤 짤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외박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많이 먹는 건 뭐 내간이 다는 건 아니니까.
1: Everyone, just drink with responsibility. Don't make people worried about you, especially the people around you.
0: 내 주변 사람들 걱정하게 하면 안 돼요. 어머, 사투기 모닝 그룹, 제가 또 참견하고 잔소리했나요? 죄송해요. 차마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술 많이 먹고 외박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지금 뭘 적어주셨거든요. 외박은 좀 그렇지만 택시비가 더 나온다면 외박하고 와라고.
1: So if the taxi fee is going to cost a lot, just stay the night outside.
0: 완전 진짜 남편한테 하는 말이 맞다고요, 이게? 친구 무슨 어디 막 내 친오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오, 그렇군요. 결혼을 해봐야 제가 이걸 좀 현실감 있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같이 있어야죠. You gotta stay together. 저는 막 회식한다 그러면 막 안 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우리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우리 유부녀 선배님들. 또 얘기해보니까 밖에 계신 분이 다 또 결혼을 하셨네요. 우리 YGPD님께도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So he just came into the studio. Hello, hello. I can see you. Even though you're hiding behind the monitor, I can still see you. I can penetrate everything to see YG and I see you right there, yo. 아, 너무 신나는데 갑자기 누가 오니까 신나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손님 오면 되게 막 신나잖아요.
1: It's that kind of a feeling. It's like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Like I've been alone in the studio for so long and now finally I have someone, the only YGG, just waiting for his turn outside the studio. So I'm very happy about that. Look forward to that, Morning Groover. 우리 다이모닝 그룹어. 생금생금 오랜만입니다. 유유. 어, 왜 유유예요?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로 이번 후 오랜만에 썸머님 뵙네요.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 감사합니다. What happened? Oh my gosh. You had a car accident and now you're hospitalized and you're tuning in while you're being hospitalized. I'm so sorry to hear that.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충분히 좀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신호위반 차량으로 사고 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이런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다이모닝 그룹은 고생 많으십니다. 꼭 쾌차하시고 우리 또 행복한 생금생금 같이 맞이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이모닝 그룹. 아프지 마시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Continuously let me know about thos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아, 난좀 이런 참견만큼은 진짜 못 참겠다. 이런 참견은 말아달라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I mean, normally seniors give advice to, their colleagues most of the times. But this also could be sounded as nagging sometimes, I believe. 뭔가 굳이 칭찬이 아니면 꼭 해야 될 말이 아니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돌아보게 되는데, 굳이 좋은 말할거 아니면,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되, 뭔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두번 이렇게 참았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딱그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I mean, you can always say good words to the people around you and just be nice to them and praise about the things that they did. And if you want to give advice, just collect them and find the right timing to just say it out loud, right? 이게 뭔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내 감정이 편해져야 되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딱그 참견을 하는 순간 독이 되는 것 같아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d like to hear more of your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so let me know. And everyone, we're gonna get to a song break, but stay tuned, everyone. The party's getting started. It's being warmed up, everyone. 지금 막 파티가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morning 그루버들. 가지 마시고 꾹 오늘 9시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YG is waiting for us outside the studio. Here is a song, 마야, 나를 외치다. Stay tune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사랑스러운 생금생금 morning groover들. Thank you all for staying tuned. 영진님도 오셨네요. 소마피디님, 스마일 이모리 보내주셨습니다. 영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2: You can hear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catching us on 101.3 across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on Point Radio.
1: 보는 라디오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다지 댓글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So watch us liv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while you're listening, you can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he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s well.
1: 또 듣고 계시면서 많은 방송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2: And for our MG Q&A, th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we have an answer by Penguin Killer.
1: 내가 운전하는 차 옆에 앉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유유 이런 사람 싫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So you don't want to hear any advice when someone's seated next to you while you're driving, constantly telling you to go this way, go that way, and so on.
1: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운전 좀 잘 못하시거나 초보인 경우에는 차라리 나 어디로 가? 알려줘!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운전이 조금 능숙하시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2: We all have our own styles when it comes to driving. And if you have that certain style, you just don't want to hear that nagging at all. Because that kind of bothers you and that kind of like intervenes you when you're driving.
1: 그게 또 운동이래요. 운전에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2: Alright, morning groovers. In a minute, we're really gonna have YGPD joining us in the studio.
1: 진짜 밖에서 지금 막 지금 아 스트레칭하고 계시네. 막 시동 걸고 계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얼른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좋습니다.
2: We're gonna have him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a song break. This song is going out to Kim's fan morning groover.
1: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룰루의 To Stir With Love 신청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2: We're gonna listen to it right now.

0: nice things.
1: All right, so on our pilot segment, that one friend, I asked you guys about those inconsiderate friend experience.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여쭤봤는데요. 6348 Morning River said, 100년 만에 남자친구 생긴 제 친구는 자꾸 자랑을 해요. 만날 때마다 남친이 이거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등등.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자꾸 줬다 보니 점점 안 만나게 되네요. So, my friend, who constantly brags about her new boyfriend, is making me feel a little tired.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만에 생기면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좀 이제 그만 듣고 싶긴 하죠. 근데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아, 내가 좀 과했나? 이러면서 안 하기는 할 거예요. But I guess that friend is not doing that at all. 남자친구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줄어듭니다. 네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서비님께서 Good morning, 시각이요. TGIF 연기 너무 좋아요. Oh my god, I just want to thank YG for that acting. 우리 YG 피디님 연기 죽지 않았죠? 해달별 그리고 바람님 오후 처음이에요. 출근길에 잠시 잠깐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운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who's been tuning in from time to time. Just tune in every day. It's so much fun that way, especially on Fridays because we go live on Friday. 뭔가 눈치 없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But you st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at experience, Morning Groovers, because I can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이따가 소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6348 Morning Groover처럼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싶은 경험담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 still have half an hour left for the show. Here is Evanescence, Everybody's Fool.

Hello, our 정주행 Morning Groover. Welcome to Morning Groove. Welcome back. 0853 정주행 Morning Groove 어서 오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서머님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엄청 빨리 말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how fast I speak. So there are times where I speak really fast. Most of the times I speak fast, and if I get extra excited, if I get extra happy, I speak even faster. And obviously, I got a little too excited because YG was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a long, long time, and I just had so much to say to him, so that is why I've been speaking so quickly. 근데 저 지난주에 턱관절 빠졌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턱이 빠졌다고. So I talked about how my jaw dropp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last week, right? 그래서 제가 구강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체크리스트를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턱이 자주 아프다. Check. So I have to have that check on the checklist. So like there were so many questions in the checklist. And one of the questions was I talk too much.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체크할까 말까 하다가 check 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절이 뭐 나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서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코코 모닝 그루버. YGPD님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셨네. 3초가 아니라 10초쯤 되는 하석진 맞네요. 특별 출연 감사드립니다. 1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10초 플랭크라 그러면은 막 되게 진짜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10초? 아,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YG resemble the actor 하석진 for like 3 seconds or 10 seconds, but 10 seconds is actually pretty long, longer than you expect. YGPD님이랑 하는 코너 너무 재밌죠? 이런 코너 우리 매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TBS EFM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주시고 하면은, 이런 코너 저희가 진짜 재밌게 구성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요. 저랑 박은혜 팀장님 되게 능력 있는 PD들이거든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재밌는 프로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TBS EFM, TB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e're very talented producers, believe it or not. 박은혜 팀장님 and I, so we can produce good programs, good segments, and everything. So just trust us. And just believe in TBS. You know? Praise for TBS.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Scene Morning Groover. 오랜만에 라이브로 또 보고 듣고 있는데, 아니, 서머 PD님 옆에 앉아있는 저 파란 아이는 누구예요? 서머 PD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요, so if you're watching us on Viewer Radio, you're questioning about this little cutest little thing right beside me, which is called T-Bone. 우리 배가 볼록 나온 T-Bone인데요. 너무 귀엽죠? 저랑 닮았나요? 어디가 닮았나요? 얜 대머리인데. 귀여운 게 닮았나요?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오늘 썸네일을 또 만들어 볼까봐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티봉인데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TBS 사태 때문에 예, 좀 말을 좀 말문이 막혔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옛날에 좀 말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고 했었거든요. So T-Bone used to go on air back in time and he could talk like for sure. But now he's in shock actually, so he's not able to talk. But

if things get better, you know, he'll be able to talk, you know, be seated here right in front of the microphone and speak. So wait for that moment. 우리 티봉이 여기 사원증도 있고 나름 TBS의 우수 사원이거든요. 우리 티봉이 다시 일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조만간 빨래해줄게 언니가. 오케이. 서비모닝그룹밖에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일 끝나고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팀 동료와 한잔하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낸 사이고 더욱이 동갑이라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아요. 회사 욕도 좀 하고요. 원래 그러면서 친해지고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머 PD님도 불금인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Okay, so you got excited about this dinner that you're going to have with one of your colleagues. You'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ll the hardships that you share together. You're going to talk behind the back of the people in your company, or I guess the company itself. That looks like you're going to have a good time. You need that time for sure. Absolutely. I mean, company is a place where you work and you got to share those hardships together to survive. 이런 좀 동료애 같은 게 있어야 좀 견딜만 한 것 같기는 해요. 뭐 회식 싫어요 막 이러지만 막상 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한잔하면서 풀 것 좀 풀고 예, 회사 욕도 같이 하고 이래야 좀 회사 다닐 맛이 하루 정도는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불금인데 저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도 즐거운 시간 보낼 거고 지인 생일이어가지고 또 생일 파티도 해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And I plan to be outside of my home for the entire weekend because this i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me. 제가 또 여름이잖아요. 썸머의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밖에 나가서 많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집에 거의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if you like hot weather, if you like summer, you know, get out there and enjoy it to the max, everyone. This weekend, we're gonna finally have no rain and some good sunny weather.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It's time to listen to a song that says Secret, Bring Me the Horizon, Bad Life.

person, so I need the 32 degrees Celsius right now. And it's not even that humid, so it's like really nice to enjoy outside. 서비모닝 그룹어. TBS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21개월 동안 무월급이 말이 됩니까? 우리 그룹어들. 좀 빨리. 이제 시간이 좀다된것 같아요. 정상화가 얼른 되길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cene Morning Griver said, 티봉이 너무 귀엽네요. 히히. 혹시나 답변을 해주실까? 회사 안 들어가고 계속 듣고 있었네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Of course, your message is supposed to be read. If you ask me a question, I would be really thrilled to answer. So if you have any curiosity about 티봉이, about just anything about TBS or whatnot, ask me a question. And I will look for your message and answer your answer. I'll answer your question. 우린 그룹어들, time's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Friday for another 생금 live Friday. 다음 주 생금도 함께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생금하는 그날까지 달려주실 거죠? Okay,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awling for Soup, Girl All the Bad Guys Want.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and thanks to 박은희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 there. Goodbye, Morning Groovers!

I'll be your sky.

That was Audio Slave, Be Yourself,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Welcome to the show, everyone. This is 101.2, 101.3.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our program. Today is May 15th, Friday, Teacher's Day here in Korea, and the time is just past 10:06 a.m.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coming to you live on TBS EFM every morning from 10 o'clock to noon. Of course, the frequency is 101.3. You can also catch the show on YouTube. We are on Boinen Radio. You can just find us by simply searching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If you'd like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please join us on our open chatting bang as well,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come by, say hello, and I'd love to hear from our listeners. If you happen to miss us live, no worries at all. You can always catch the rebroadcast at 6 p.m. and another one at 2 a.m. the following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와, 아침부터 굉장히 오늘 날씨가 더울 것이라는 예상이 딱 드는 그런 공기 아니었습니까? Can you kind of see and feel the air that is going to be a hot one today, huh? So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compliments, right? That stayed with us the longest. 어저께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And with today being Teacher's Day, this might become a very similar kind of conversation that we had from yesterday. I'm sure that you have met many different teachers throughout your lives, right? Wonderful teachers, teachers we rather not remember, right? And sometimes Star Academy teachers, 일타 강사, or tutors who felt like a teacher, not teacher, but friends, more like music teachers, you know, 문화 center instructors, professors at college, all kinds of people who taught us something along the way.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선생님, 썩 좋은 기억이 아닌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일타 강사, 친구 같았던 과외 선생님, 또 악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기타 선생님, 문화센터 선생님, 교수님 등등, 그죠? And I truly think teachers influence their students far more deeply than we probably realize. A few days ago, during our English Wednesday segment, I mentioned this expression, right? Because just because I lived in America doesn't mean I'm a good English teacher. 혹시 기억나시나요? Just because it doesn't mean 우리 Wednesday expression이었죠.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좋은 영어 선생은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벌써 먼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선생님이란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고 또 가르침에 대한 열정은 제자에 대한 책임이자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teachers are very important people in our lives, I think. Because of that, the passion for teacher eventually becomes, responsibility, care, and affection toward the student. Not simply someone who just delivers information or delivers instruction, but someone who genuinely cares about another person's growth. 그죠?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한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자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승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너무 힘든,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정신이 버쩍 들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동기부여가 오히려 되었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말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a teacher has ever said to you? I think I've been a teacher teaching various things in my life. I've been an English teacher, of course, right? And I didn't really enjoy that experience very much. I've been a guitar teacher and a music theory teacher as well. So many things.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답변 함께 나눠주시면요. 샵 1013 50원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에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et me hear you, okay?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The Script Hall of Fame.

You raise me up, Westlife. That's what a lot of teachers do for us. They raise us up. 뭔가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카프드로 낙타님께서는 오늘 한스밴드 노래 듣나요? 선생님 사랑해요. Well, if you want to, I guess. But today is, you know, Friday, Batong Touch Day, right? So I'm saving all the song request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일단 오늘은 신청곡은 이 바통 터치를 위해서 save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룬 낙타님 says, 저는 선생님을 막 좋아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네요. 크크크, 매우 티라 그런지. I never have fallen in love with a teacher. I guess that's because I am a strong T. 그렇군요. 사랑에 빠지는데 TF가 있나요? I'm not sure if T being T or F has anything to do with the falling in love. We all fall in love. 제니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뿌듯하고 듣기 좋았던 말은 시간이 지나서도 선생님한테 영어 배웠을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라며 저의 컴백을 외치는 아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과 사랑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재미와 함께했던 이 제니쌤으로서의 시절은 보람과 나 자신의 자랑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So I remember the most being in the English teacher and the students said that you know it was the most fun time to learn English from you and we would love to have you back.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that was the happiest moment and you know recollection from being a teacher. 그렇군요. 참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굉장히 그런 애정의 표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멋진 아주 재밌는 선생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니님. 신청곡은 말씀드린 대로 2부, 3, 4부를 위해서 세이브 해두도록 하고요. So, let us know what have you heard from your teachers that kind of really stayed with you in your later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준비했는데요.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며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끝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문자 주셨는데요. 국민학교 시절 권명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예뻐하셨어요. 주말에 몇 명의 학생들과 만이산에 가서 비 오는 날 코펠에 밥해 먹었던 일, 아이들의 동시를 A4 용지에 타자기로 타이핑하시고 옆에 파스텔로 그림도 그려서 코팅해서 나눠주시고, 쉬는 시간마다 창가 옆 선생님 책상에 모여 이야기 나누며 새콤달콤 나눠 먹었던 일 등등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와, 권명자 선생님.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요. So, 5616님 says, back in elementary school, Miss 권명자 truly adored her students. So many memories, right? Going to 만이산 with few classmates and on a weekend and to cook rice in a basket on a rainy day, or how she would type out our poems on A4 paper, decorate them with pastels, and hand them out laminated. We would also gather around her desk by window during every break to chat and share this candy.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마음이 따뜻했던 영어 선생님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와, 5616님. You are a teacher,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시군요. That is why I always keep her warm affection in my heart whenever I teach my own students. It is my hope that I too will be remembered by them as a warm-hearted English teacher. 너무 멋진데요. Like teacher, like disciple. 그런 말이 있나요?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빠의 그 아들. And like teacher, like students. 그 선생님의 그 제자. 딱 그런 분일 것 같은데요. I know I said that we'll be saving our song request for second half of the show. 하지만 5616님께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청곡 주신 걸 바로 한번 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처드 마크스의 곡인데요. 듣겠습니다. Happy Teacher's Day, 5616님. Here is for, song for you, Richard Marx. Thanks to you.

봄날의 기억 B2B였습니다. So before wrapping up the first half, here's a message from 영신이님.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여름방학 숙제로 천점은 10번 쓰기 안 해온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숙제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들은 칭찬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한다. 웃으면서 인사 잘한다. 저희 가르치시고 전근 가셨는데 그림 전시회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이운구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이신지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영신님 says she wrote a 1,000 character classic 10 times as a summer break assignment, which many of the friends didn't do. So the teacher complimented me by saying work hard at your given task and you greet people well with a smile. So he actually ended up transferring after teaching our class, Mr. Lee Eun-gu, who gave gifts to everyone in our class. Hope you are doing fine. Hope you are healthy. 이렇게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이운구 선생님. 천점은 10번 쓰기. 와, 엄청난 숙제였는데요. 그걸 잘 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영신이님. 좋습니다. That's gonna wrap up

한로로 0 plus 1. No, 0 plus 0. What am I talking about? I always kind of was kind of puzzled how to read this. 0 더하기 0 or 0 plus 0. 0 더하기 0이겠죠. That is the, I mean, Korean way of saying it. 0 plus 0 당연히 아니겠고요. 0 plus 0, 0 더하기 0일 것 같습니다. What am I thinking, right? 한로로 꼭 듣고 왔습니다. So one more message regarding Teacher's Day, and we'll get to our 바통 터치 segment. 5750님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사제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요. 저희 엄마 아빠는 각각 어떤 부부 선생님의 제자였고, 엄마는 다시 그 선생님들의 세 따님을 가르치셨고, 그중 한 언니는 저희 엄마와 같은 전공을 갖게 되었고, 또한 언니는 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엄마의 선생님은 엄마가 지휘하시는 합창단의 단원이자 첼로도 배우신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며 친구처럼 지내고 계세요. 와, that is quite a special relations, I must say, right? 오트로공님 says, I'd like to share a story about the special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at that spanned a generation in my family. My mother and father were students of a married couple who were both teachers. And later, my mother ended up teaching that couple's three daughters. And one of the daughters of the teacher pursued the same major as my mother, and another served as my private tutor. Currently, my mother's former teacher is a member of the choir that my mother conducts. 그렇군요. And they continue to maintain wonderful relationship. Wow. How do you explain that kind of relationship? 한때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제자의 제자이신 거잖아요. 그분께서. How beautiful. How beautiful. That's all I can say. 아직까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그런 관계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준비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바통터치를 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예정돼 있는 So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I will start a segment that is planned for every Friday. That is a Batong Touch. It's a segment that you, our listeners, and we build a playlist together. 그럼 한번 가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가겠습니다. Day 6입니다. 완전 멋지잖아.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song, it is over to you, our listener, to connect to another song.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are playing. Delayed connection also works.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에 전에 곡과 연결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Delayed connections are fine as long as you connect and we connect in such a fashion.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스승의 날 관련 선곡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So I am picking one song out of all the requests our listeners have sent in. 제니님께서 earlier she mentioned that she was an English teacher and you know all her students were really you know high on her because they wanted her back and they said the days that she were teaching them English were the best times, right?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 제자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 사연 보내시면서 진추아의 Graduation Tears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Graduation Tears. 졸업식 날의 울음. That kind of really you know, symbolizes you know, teacher and the student relationship, don't you think?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신청 이제 틀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곡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래도 이제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곡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진추와 Graduation Tears 어떤 곡으로 이어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we go, 진추와 Graduation Tears.

graduation tears, Chin Chuha, whose English name is Chelsea Chen, released actually back in 1976, 76년에 발표된 곡이군요. Wow, nice song. Really kind of draws a picture of that scene, right? Graduation ceremony, a lot of tears from students and the teachers. 그런 광경이 상상이 되는 그런 곡이네요. 좋습니다. 조금 곡이 짧아서 준비하실 시간이, 커넥션 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먼저 준비했습니다. Tears 하면 또이 곡이 생각나는데요. Rolling Stones입니다.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 The Rolling Stones. 굉장히 Rolling Stones답지 않은 곡 아닌가요? Very lyrical, 서정적인 어떤 이 슬픈 감정을 담은 그런 곡인데 Always thought that, you know, Rolling Stones were capable of making such a song too. 이런 곡도 만들었다니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니님께서 she started the segment, Batong Touch, with the song 진추와 Graduation Tears, right? 이 곡을 고등학교 졸업식 교문을 나섰을 때 이 곡이 나왔는데 그때 흘러나왔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So when she was just the stepping out of the school door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this song sort of came out and can't really forget that moment. 그렇군요. 딱 그 상황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계속할게요. 졸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베니님께서는 전람회 졸업, graduation으로 이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딱이긴 하네요. 그죠? 전람회 졸업. 졸업식 노래로 가면 또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So, we started with the 진추와 graduation tears, and Benny님 is suggesting kind of connecting with the graduation theme. 이제 또 tears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큐티님들도 계시고 또 school로 연결해 주시는 큐티님도 계시고. So as I said, you know, the beauty of this segment, Batong Touch, is that you can make a delayed connection. You can be from the previous selection of a different you know, QT님's listeners, right? And you can connect to the current track that we are playing. 그렇기 때문에 이 바통 터치라는 게 어떤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There isn't really a big major flow with the selection of songs. It could be kind of going back to the previous selection and going retrospect and then coming back on the current selection.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이 바통터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졸업식의 팀으로 이어주셨는데요, 베니님께서. 하지만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Tears로 돌아가셔도 되고 Rolling Stones로 돌아가셔도 되고 It's up to you, okay? 하지만 일단 지금은 졸업 팀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is making connection to with 전람회 song 졸업 듣고 그러면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전람회 졸업.

헬로우 큐티스 DJ EQ입니다. Engaging.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getting into the last 30 minutes of live broadcast for this week. 이번 주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Baton Touch is well underway and we are doing good. I love the flow of the songs that our QT-nims have sent in so far. We started with the Jinchuha Graduation Tears and followed that up with my own selection, Rolling Stones'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는 유미래 씨의 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 Tears Go By, 눈물이 흐르는 대로인가? 있습니다. As Tears Go By. And then it was connected by Benny님 with the 전람회 졸업. 졸업 좋습니다. 졸업. I love 졸업 theme. 3998님께서 그렇게 생각 제가 막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imon and Garfunkel, The Sound of Silence. 영화 졸업이 생각나서 Wow, I thought of that too actually. Obviously, the Sound of Silence from the soundtrack of the movie Graduation. Dustin Hoffman, right? 1차원적인 선곡 죄송합니다라고. 아침부터 분주해서 듣기 모드였어요. 1차원적인 선곡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It requires a lot of knowledge on the classic movie. 예전 영화를 많이 아셔야지 또 이런 커넥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So I think your connection kind of really shows your depth of knowledge in movies too. 절대 1차원적인 선곡은 아니고요. I would say about 2차원적인 선곡. 3차원, 4차원. 좋습니다. 3998님의 그러면 선곡으로 이어갈까요? 계속 이어주십시오, 여러분. 졸업 팀 나왔습니다. Simon and Garfunkel, The Sound of Silence.

The Sound of Silence, Simon and Garfunkel, Connections Made by 3998님. 좋은 커넥션 감사드립니다. 또 1차원적인 커넥션이면 어떻습니까? Love, love it.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원이 EP님 from YouTube. 스승의 날 무조건 들어야 했던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 곡으로 연결해 주셨는데요. 아주 클래식이죠. 룰루의 곡이죠. To Sir with Love라는 곡인데 와 스승의 날 좋은 노래 검색하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곡이죠. If you search for you know ideal songs to play on Teacher's Day, this is always one of the most you know searched songs on Teacher's Day too. 좋습니다. 원희 EP님 감사드리고요. 커넥션 틀어드립니다. 룰루 To Sir with Love.

곡이었습니다. 원희 EP님 유튜브에서 커넥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ooks like we're rolling things, you know, rolling this segment.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거지만 schools out 하면 이제 이 여름 방학 I think this is the anthem for the 여름 방학 song 이제 마지막 학교 다니고 마지막 날 이제 여름 방학 전에 학교에서 이런 곡 많이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from my high school days, right? They would play this kind of song at the last day before the summer break.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Alice Cooper입니다. School's out.

That was Alice Cooper, Schools Out 였습니다. 5750님의 연결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Let's get things rolling even further. 3056님께서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I put a spell on you, I put a spell on you라는 곡인데 니나 시몬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고요.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곡이고 저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찬미의 의미로 신청을 드리는데, 내가 가르치면 너희는 잘 된다라는 마법. It's a song that I discovered through my music teacher. And I think being a teacher is a truly a wonderful profession. It's meant as a tribute to them, sort of a magic spell that said, If I teach you, you're bound to succeed. 내가 가르치면 너희는 굉장히 잘될 거야 라는 어떤 마법을 거는 선생님의 모습. 그렇군요. So being a teacher is like a being

a magician, so children being on the receiving end of that magic. 선생님의 어떤 마법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아이들. 멋집니다. That's a beautiful analogy, right? I think being a teacher is truly a blessing and a blessed profession, right? But these days it just seems so tough being a teacher. 요즘에 뭐 이렇게 뉴스나 어떤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되는 건참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I hear a lot of stories and makes me feel like, being a teacher is such a tough job these days, right? But still, 여전히 열정과 또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그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매지션이 되고 싶네요. 니나 시몬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3056님. 듣겠습니다. 니나 시몬, I put a spell on you.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도동이 형!
1: 자, 여러분들 다들 당황하지 말아요. 그 누가 뜬 것 좀 미리 좀 해놓으세요. 또 하잖아요. 인상 안 좋아요. 그냥 욕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끝나고 진짜...

0: everyone. I will need your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오늘은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총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now listening to Galantis, Shipwreck, and Pink Sweat, Only a Fool. 바보? 바보가 왜 나왔는지 아마 제 성대모사 힌트를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do an impression of a specific scene from this drama. So listen up, everyone.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에일리도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알고서 어떻게 그래요? So the man basically snapped at this lady, right? So the man said, are you a fool? Why can't you speak? Why can't you speak? Are you speechless? That man is mine. He's my lover. Why can't you say something like this? And the woman goes, how can you say that after behaving like this? Things like that. Yeah, it's a very, very classic scene from a classic K-drama.
1: 근데 이 남자 이 당신은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러면 제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목소리 좀 낮춰라 whoa whoa calm dow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but anyways that's what happened in this drama.
1: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난 도저히 썸머 연기가 너무 발연기라서 잘 모르겠다. 썸머 왜 저러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제목을 재미있게 이제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yes,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손가락 없어? 왜 문자를 보내지 못해?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그만할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Oh yeah, we're listening to Addicted to You by Avicii.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법 썸머 PD한테 중독되셨나요? Well,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모닝그룹어 texte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애기야, 가자!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죠. 유명한 명대사. 애기야, 가자! 요즘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1303 모닝그룹어. 역시 썸머 PD님 땡땡땡이죠. 그리고 5896 모닝그룹어도 땡땡땡이에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It's a very throwback drama indeed. 우리 7718 모닝 그룹을 쭉쭉 짝짝 모닝 그룹이시죠? 정답은 땡땡땡.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썸머 PD님. And I'm reading your message again. Thank you. You too have a happy day. 0341 모닝 그룹어 정답 보내주셨고 3246 also sent in the answer and 1854 sent in the answer too. 썸머 PD님 박신양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Wow, by Bradley. 아, 그런가요? 애기야, 가자! 이렇게 박력 있게 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답들도 재미있게 또 오고 있네요. 3415 sent in 파리의 summer. Oh, summer in Paris, Paris in summer. That sounds really nice. 참, 파리의 summer 낭만적이긴 하네요. 그죠? 5965 모닝 그룹, 애기야 가자가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The answer is not revealed yet. Since some of you are still confused, I'm going to mention the second hint. This drama aired back in 2004, which i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고요. It is a drama that depicts the love story between a prickly second-generation millionaire man and an ordinary woman. Very cliche of K-drama. And this drama was written by the scripter Kim Eun-suk, and it stars, of course, Park Shin-young, Kim Jong-un, And 이동건, do you guys remember? 이동건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죠. 김정은 씨의 손을 가슴에다 팍 얹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Oh my gosh!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listening to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and more answers are here. 7214 said, 되게 진지하게 보내셨어요. 정답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귀하기 전 겨울 드라마는 못 봤지만 지금도 주제곡 눈의 꽃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제 남자분들께서 이제 남자 배우분들께서 좀 승질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갈래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게 결이 좀 비슷하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나랑 밥 먹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ou need to think twice because that is obviously not the answer. 8960 Morning Giver said, 아, 정답 알았어요. 파리의 부부요. 오, a couple in Paris. 그럴까요? 6813 Morning Giver,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건 홍길동 전인데,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니 박신양 전? Very creative. 그러니까요.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저 사람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Anyways, more answers are here. 6293 sent in the correct answer. 어, 파리 가고 싶으네요. 라고 해주셨고 1807 모닝그룹어 정답 보내주셨고 0795 모닝그룹어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서머피디님 재치있는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해요. 덕분에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Oh my gosh, so you're tuning in with your dad. How nice. Thank you for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6761 모닝그룹어, 1166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정답 보내주셨고 5081 모닝그룹어, 썸머피디의 연기는 명연기다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945 sent in the answer, 4403 also sent in an answer, saying that 아주아주 오래된 모닝그룹어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정답은 파리의 땡땡. 매일 출근길 덕분에 즐거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 been a morning groover for a long time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send in a text message. 와, 우리 4403 모닝 그루버 숨어 계셨구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닝 그루버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오래된 모닝 그루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모닝 그루버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5237 신규 모닝 그루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명드라고. Okay, this is the last hint, everyone. Everyone has been mentioning this city, okay? The setting of this drama is a city in Europe, and this place is famous for landmarks like Eiffel Tower and baguette bread. 에펠타워와 바게트빵, 달팽이 요리, 그무트바벨 뭐 이런 악센트가 유명한 또 그런 장소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에펠타워는 또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Anyways, sent in your answer.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Oh my gosh,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remember this song?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계십니다. This is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9718-596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주셨고, 3148 Morning Groover, 파리의 연인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유유, 박신양 너무 멋있었죠. 선마 PD님 여주 대사 찰떡이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랜만에 OST도 듣고 싶네요 라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we are currently listening to that jam. 7214 모닝 그루버, 아 애기야 가자 했더니 알겠네요. 정답은 파리의 연인 마지막 엔딩이 확 깼네요. 맞아요. 다 꿈이지 아니었나요? 그죠 그죠. 2519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이 책상에서 잠든 김정은 추울까봐 자켓 벗어서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모닝 그루브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How sweet of 박신양. Well, the answer is 박신양이 아니죠. 정답이 박신양이 아니죠. 파리의 연인이 정답이었습니다. A lot of you sent in the correct answer.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5433 모닝 그루버, 오랜만이네요. 썸머 작가님, 매너네어에서 재미있는 땡땡땡 퀴즈에서 제가 몇 번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때 썸머 작가님이 저보고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Oh my gosh, what a throwback. The 땡땡 quiz segment from Man on Air. 저 매너네어 작가였던 시절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5433 모닝그루버, 이렇게 모닝그루버까지 찾아주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칭찬까지 들으시고 저한테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되시는 거 아시죠? 우리 5433 모닝그룹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제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I'm gonna give out a gift to you because you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nd for 4403, a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we're gonna give out a gift for you as well. 우리 4403 모닝 그룹에게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And that was th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0: Top 5 delicious smell in Korea.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이 있는 냄새 top 5 오늘부터 공개할게요. So even without thinking about it, there are magical smells that automatically make you hungry when you smell them. So here are the top 5 most delicious smells in Korea that will stimulate your appetite even early in the morning. And this information is based on a research from Visual Dive. 냄새만 맡으면 자동으로 배가 고파지게 하는 마성의 냄새 top 5부터 공개를 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약간 허기진데 꼬르륵 소리가 조만간 또 스물스물 나오게 생겼네요. Alright, let me reveal the top 5 of this delicious smell.
1: Number 5. The smell of butter grilled squid inside a movie theater.
0: Oh my gosh, this is the reason why I go to movie theaters, everyone. 영화관에 딱 들어갔을 때이 냄새부터 나지 않나요? 뭐 팝콘 냄새도 있긴 하지만 a buttergooey 오징어 냄새. 오징어랑 버터랑 만나면 정말 천상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죠. 정말 천재 아닌가요? 어떻게 오징어에 버터를 바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고소하고 그 짭짤한 냄새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드시고 계시면 자꾸만 시선이 가는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불을 밝혀주는 오늘 정답이 오징어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영화관 안에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 나초 냄새도 좀 좋긴 한데 이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더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And funny thing is that you can actually smell this in baseball stadiums these days too. 요즘에는 야구장에서도 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완전 시선 강탈입니다. Okay, Richard will mention the top four delicious smell right now.
1: Number 4. The smell of street tteokbokki and fish cake on a cold winter day.
0: 자, 우리 리차드 나와주세요. 좀 혼나야 될것 같습니다. 텍바키가 뭔가요? 아무리 급하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텍바키 말고 떡볶이라고 해야 되는데. But I do understand. It's really hard to pronounce 떡볶이, right? I mean, if you're a foreign listener and if you're tuning in to learn Korean, let me know if this pronunciation is also difficult for you to pronounce. 떡볶이. 떡볶이.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Repeat after summer.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나 주세요. 이모, 떡볶이 맛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오,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넘쳐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그쵸? 추운 겨울 길거리 떡볶이. 어묵 냄새 참을 수 없죠. I don't know why, but personally for me, 떡볶이 tastes so much better during winter time. 뭔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떡볶이를 보면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름에는 또안 땡기는 것 같아요, 잘. 더운데 뭔가 그 더운 거를 먹어야 돼서 그런 건지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제 뭔가 후각과 허기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길거리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My mom would hate it if I had 떡볶이 on the street because maybe she thinks that she can cook better.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 떡볶이보다 길거리 떡볶이 더 좋아하거든요. 엄마 떡볶이는 너무 건강한 맛이에요. 떡볶이는 애초에 건강을 생각하고 먹는 음식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딱 겨울에 이제 퇴근하고 딱 지나갈 때그 어묵 국물 한잔 이렇게 탁 하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지하철역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냄새 참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얘기하니까 그 델리만주 냄새도 또 생각이 나네요. I'm not a huge fan of that bread, 델리만주.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at in English. I don't know if that is even English. 델리만주, 이거. 전 냄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면 또 그냥 그래요. 그냥 냄새만 되게 저를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약수역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수역에 도착했구나. 이 냄새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3호선 약수역, 델리만주, the three combination. 잊지 마시고요.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3. The smell of ramyun being eaten by a family member.
0: Okay, so ramen was better. 떡볶이보다는 그래도 발음 잘 하셨네요. Ramen.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라면을 굴려서 발음하지 마시고요. 라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So this is how you pronounce it. 라면. All the foreigners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r London, repeat after summer. 라면. 떡볶이. 라면. 너무너무 쉽죠? Easy peasy. 갑자기 이렇게 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If you want to learn Korean, go and tune into 한국어 천재 as well. We actually have a special program that teaches you Korean too. 저희 EFM도 어메이징 하잖아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한국어 천재 with Panita 있습니다. Anyways, I digress. 가족 구성원 중에

또한 명이 혼자 먹고 있는 그런 라면 냄새 있잖아요. So you gotta be more specific. 그냥 라면 냄새 말고요. 내 여동생이 끓이고 있는 그 라면 냄새 있잖아요. 정말 딱한 입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0: You just can't help yourself but to order ramen, even on airplanes. Let's now move on to the second one. 두 번째는 과연 어떤 또 맛있는 냄새가 나올지 한번 들어볼게요.
1: Number two, the smell of a barbecue restaurant on the way home from work.
0: Now the key here is on the way home from work. 퇴근길이 뭔가 핵심인 것 같아요. 퇴근길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굉장히 저기압일 때또 이런 고기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고깃집 냄새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름칠하고 싶잖아요. 아, 퇴근길에 너무 힘들고 나 고생 많았고, 아, 기름찜질 해주고 싶은데, 정작 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냉동 볶음밥밖에 없고, 이럴 때더 고기 냄새가 맛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Those were the top four delicious smell that you can encounter here in Korea. And I have introduced the top four delicious smells that is really hard to resist. Now, try guessing the first place yourself. 지금까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 5위부터 2위까지 우리 리차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발음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들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1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So it's your job to guess the first one. 문자번호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I'm gonna give you a hint. Think about the elevator in an apartment. 아파트 탈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냄새 맡아보셨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엘리베이터에서 상상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David Archuleta, Elevator.

0: That was Guy Sebastian with Get Along. 우리 Guy Sebastian 오빠 잘 지내시나요? 벌써 본지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But anyways, this is Chartopia, and thank you all for sending in your answer. Without further ado, we're gonna let Richard reveal the first one.
1: Number one, smell of chicken inside an elevator.
0: Smell of chicken inside an elevator. 다들 한 번쯤 맡아보셨죠? 특히 퇴근길에 다들 어쩜 이렇게 부지런히 치킨을 시켜 드시는지. 저는 좀 어디 치킨집인지도 짐작이 갈 정도예요.

이 잔향이 진짜 말도 못해요. It lingers inside the elevator for a long, long time, and you suddenly crave for chicken. 정말 치킨 생각 1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냄새만 맡으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1위를 한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치킨 냄새. 오늘 치맥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Well,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 and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Chartopia.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Here is Tuxedo. Do it.

0: Now, this is a segmen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expressions in English. And finally, our guest for Thursday, YG PD is here. 무사히 또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Good morning to you.
1: 늦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조공 모닝그룹 밖에서 YG PD님의 무사 출근을 기원하며 천천히 오세요, YG PD님이라고 해주셨는데.
1: 무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0: 천천히 오시면 안 되죠. 방송이 늦었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네. 그리고.
1: Oh, so cold here.
0: 네네. 저는 뭐 티라서 5616 모닝 그룹어 아이고 YGPD님 조심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반장님께서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이해해달라고 oh, 해주셨는데
1: so kind.
0: 뭐 차는 뭐 당연히 막히니까 막힌 거를 계산을 하고 좀 더 일찍 나오는 거가 원래는 국룰이잖아요
1: yes 네네네. sorry
0: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it's okay 어, 우리 YGPD님 오늘 퇴근 후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yeah. about routines after work so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these days?
1: making dinner used to Before mm-hmm. I get hurt.
0: Mm-hmm. 아, 그럼 요즘에는 좀 맞아. 저녁 준비하시기가 힘들긴 하시겠네요.
1: Yeah, go right into the bedroom.
0: 이거 혹시 팔 다치신 게 내일 제가 런닝 가자고 할까봐. 뭔가. 런닝 가자는 말을 이제 못 하겠네요. 네네.
1: 아, 런닝 싫어. 아,

0: That's not what happened.
1: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지 마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some acting, everyone. So listen carefully to our skit. And on the very final part, we're going to introduce the key phrase. 연기할 준비 되셨죠?
0: 갑시다.
1: Okay, let's go.
2: Summer.
1: Oh,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What's up, girl?
2: Hey, I have a new blind date for you. 아, 소개팅 갖고 왔네. 소개팅 할래?
1: What? That's the good news you're talking about. 야, 됐어. 너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 때문에 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아직도 극복 중이란 말이야. I'm so fed up with all of this.
2: Oh, but you won't fed up once you hear how tall he is. 키가 엄청 큰데. 어? 아, 너 좋아하잖아.
1: 키? 그래, 뭐 나 키 큰 거 좋아하긴 하는데.
2: 190.
1: 뭐. 얼마나 큰데?
2: 190, 190.
1: 190? 야, 190? 변호석이야, 뭐야.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Do you have his picture?
2: 저기, here!
1: 아, 어, 되게 착하신 분 같구나.
2: 어? What do you mean? He's not real? 포토센. 아니, 사진이 그렇게 잘 받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실물을 봐야 돼, 꼭.
1: 아, 야, 됐어. I don't need anyone. 나는 그냥 요즘 변호석 덕질이나 좀 할래. One year later. 아, 결혼식 너무 지루해. 나랑 변호사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 너무 지루한데. Weddings are boring. 아, 밥만 먹고 그냥 가야지.
3: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No, absolutely not. 여기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야,
3: 감사합니다.
1: YG, that's the kind of guy you need to set me up for. 야, 좀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줘봐. Is he your friend? 어? 너 친구야?
2: Oh, him! Yeah, he's my friend, but...
1: Me. Set me up. 야, 나 찜, 나 저 사람 찜. Can you set me up? 나 소개시켜줄 거야?
2: You never listen to me. 내 말 좀 듣고. 저기 부케 받는 여자 보여?
1: 응, 부케 받는 여자? 조신부 보이는데 왜?
2: That's guy's fiance.
1: What?
2: He's taken, yes. And guess what?
1: He's taken and what?
2: That's the guy I set you up for 1 year ago.
1: Why do you sound like a witch?
2: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소개팅 시켰어. 그 남자는 말이야.
1: 뭐? 안 돼! 죄송한데 갑자기 감기 걸리셨나요? 꽁치 연기하다가 갑자기 웬 마녀 모기가. 아니,
0: 그 남자가 들을까봐.
1: 아, 들을까봐. 우리 변호사님이 들을까봐. 조심하신 거구나.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소개팅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0: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 봐야 돼요.
1: 그래요?
0: 야.
1: 사진을 좀 못 믿겠어서가지고요. 저는.
0: Even though it is not trustful, you have to go to the blind date.
1: Are you
0: and
1: giving me?
0: See by your eye.
1: Oh, really? You have to meet the person in person
0: right
1: to
0: away.
1: Find out.
0: Yeah.
1: Because some people are just not photogenic.
0: If you are not like about he or him, he or her,
1: yeah.
0: Him or her, her.
1: It could, for me, it's him.
0: Him, oh, okay.
1: 저는 남자, 네.
0: Just say right away, go to the cafe, and then just take 30 minutes and say goodbye.
1: Oh, 그래요? Yeah. 일단 카페에서 30분이라도 만나봐라. So you're giving me some dating advice right now?
0: Yeah.
1: Oh, 또 어떤 어드바이스 줄 수 있나요? 뭔가 연애 팁 이런 거, 소개팅 팁 이런
0: 거. I'm gonna
1: 또.
0: Give you next
1: 네.
0: week.
1: Next week? Yeah. To be continued 뭐 이런 거.
0: Yeah.
1: 아, 하나만 좀 주세요. 우리 YGP님 뭔가 소개팅 팁 이런 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0: Because I met my wife by
1: Monday. Oh my god. 어때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소개팅에서.
0: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1: 아, 진짜로요? 오, 뭐지? 뭐 되게 비밀스러운 척 하시네요, 갑자기. But the tip from YG is just meet the guy even though you don't like him on the photo?
0: Yeah.
1: 그래요?
0: Because of aura would be different.
1: 근데 하긴 그건 그래요. 저도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0: Yeah.
1: 그러니까.
0: What's better?
1: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을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진에서 별로인데 더 괜찮을 확률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0: 직접 봐야 바이브를 느낄 수
1: 그리고
0: 있어요.
1: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0: 다일 수 있어요. 다일 수 있는데 이제 사진 얼굴이랑 실물 얼굴이 다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1: 팀장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뭐 이렇게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요즘 변우석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0: 변우석님은 실물이 더

0: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사진으로 봐도 너무 만족스럽고
0: 그
1: 좋아요.
0: 이상일 거다, 이 말인
1: 실물로
0: 거죠.
1: 보면 저는 이제 심장 터져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0: 그렇죠,
1: 네, 제
0: 그렇죠.
1: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0: 그렇죠.
1: 우리 반장님께서 명불허전 연기라고 또 오늘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고요. We have to get back to the expressio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we are talking about set someone up.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퀴즈로 나갈 거예요. Set someone up이 무슨 뜻일까요? 1번.
0: 누군가를 속이다.
1: 누군가를 속이다. 2번.
0: 만남을 주선하다.
1: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우리 YGPD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다음 주에 봐요.
1: 되게 예전부터 느낀 건데 성시경 씨를 많이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1: 막, 잘 자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팁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나올게요? 막 이런 거. 예. 뭔가 항상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0: 잘릴 걸 항상 걱정하고
1: 네?
0: 있어서.
1: 잘릴 건 저도 걱정하죠. 우리 열심히 해보아요. 잘리지
0: 파이팅!
1: 않게. 화이팅! 어머,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This is like a gift for me. 오늘 저 썸머한테 선물 주시는 건가요? This song is from 선재 업고 티어 soundtrack. This is Eclipse Run Run. 심장 터질 준비 되셨나요?

That was Run Run by Eclipse from 선재 업고티어 soundtrack. 정말 나중에 우리 박원혜 팀장님 소나기도 한번 들려주시는 거 약속해요. Okay, so this is our Thursday segment, Say Wha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phrases in English. Now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your messages to see if you have sent in the correct answer. 1166 모닝그룹어, 오늘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7224 said the answer is number 2. 소개해주다. 2778 said, 연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set it up. 주선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주선해드릴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1807 모닝그룹어, 정답은 2번입니다. 만남을 주선하다. 선머님, 저희 언니도 정말 변호사님한테 푹 빠져 있어요. 크크크, 많이 내 남자친구죠. 아니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누가 많이 내 남자친구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요즘 변호사님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Okay, so it's time for me to reveal the answer. The answer was number 2.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다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1807 모닝그룹업계 선물 챙겨드릴게요. Congratulations. So, set someone up. 이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소개팅을 해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And it actually has various meanings too. So number one, it means to arrange or organize something for someone. And this could involve preparing or arranging things for someone's benefit or convenience too. And when it comes to the 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it means to establish or create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할때 set someone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So this can mean creating or putting someone in a specific situation or position. And an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to frame or incriminate someone. 뭔가 범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set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So in a negative sense, set someone up can mean to deceive or trick someone into appearing guilty or responsible for something they did not do. 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만남을 주선하다의 의미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랑 나 소개팅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Blind date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My friend set me up a date with her co-worker.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여기 근처에 괜찮은 미용사 소개시켜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set me up with a great hairstylist who works nearby? Can you set me up? 나 이렇게 소개시켜 줄수 있어? Can you set me up with that pers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that was the expression, everyone.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And that is all we have for Say What. 저희가 클로징 하기 전에 메시지 좀더 읽어볼게요. 7456 신규 모닝그룹어. 2월에 이사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냈는데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일본 이름을 여름, 낮으로 지었어서 서머 PD님이 더 반가워요. So looks like your name is also Summer the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2월부터 청취를 해주셨었구나. 이렇게 처음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이제서야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3037 모닝그룹어,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 화성인데 출근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도 피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막히는 길 즐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currently commuting to work in Hwaseong and it is congested, heavily congested over there.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Can you set me up?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않을까? 아, 고민돼서 잠도 안 오네, 진짜. 미쳐, 미쳐.
1: Well, I still take it. I mean, a 50 million won salary increase is a huge. 1,500만 원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 같으면 갈 것 같은데. 아무튼 congrats. 아, 썸머, 근데 진짜 너무 부럽다. 좋은 기 좀 팍팍 좀 받아가자.
0: Right? 아니, 근데 YG야, 너도 이번에 어디 면접 봤다고 하지 않았어? 결과 나왔어? I mean, you should have asked me for some tips. 아니, 내 기운 좀 나눠줄까? 아, 근데 야, 진짜 통근거리 1시간. It's gonna be so exhausting, don't you think? 아, 진짜 고민이야. 연봉 1,500으로 오르면 세금도 내가 더 내는 거잖아. 실수령액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 어떡하지, 진짜? How am I gonna pay those extra taxes?
1: 아니, 그래도 오르는 건 오르는 거잖아. 그치? You're still getting raised salary and I don't see huge problem there.
0: 아, 맞다. 과장되면은 회식도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1: 써야지.
0: 책임감도 좀 커지고.
1: 커지지.
0: 승진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1: 좋지.
0: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Is promotion really a good thing? Thinking about all those responsibilities is giving me a little headache. Ouch. 직급 없이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1: 나는 사원이라도 좋겠는데.
0: 아, 그래. Also, the company has an onboarding period. 아니, 새 회사 온보딩 기간이 3개월이래. 3개월 동안 내가 눈치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벌써부터 피곤한 거 있지? 아, 이직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1,500? 과장? I don't know what to do, guys. Should I take the job? 얘들아, 나 진짜 어떡해. So I just heard a big sign of YG right after the skit. 진짜 이런 사람이
1: like
0: 있다고요?
1: I don't like these kind of people.
0: Me neither. That's why I wanted to introduce on a skit.
1: There's friends like this everywhere.
0: Yeah, they're everywhere, but this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ctually, big of an exaggeration.
1: I have one kind of person that I know.
0: Oh, really?
1: My friend do like this.
0: Really?
1: When we meet together.
0: And you guys are still friends?
1: Yeah.
0: Ah, but I guess you're trying to have a little bit of distance.
1: Yeah.
0: Well, are you close friends?
1: Yeah, yeah. Just having an annual meeting. Just.
0: Yeah.
1: And we meet like with a friend.
0: A group of friends.
1: Yeah, yeah, a group of friends. And one of my friend is working for the government.
0: Mm.
1: And that friend working in a big company.
0: Uh-huh.
1: And he always kind of said, I got a bonus this year.
0: Oh my God.
1: But I have to pay a lot of taxes and I have to pay a lot of social insurance and blah, blah, blah. And we always says, you make our society great again.
0: Yeah.
1: Pay a lot of tax, please.
0: I mean, like, if I would have to choose whether I would get higher salaries or not, I would go for the higher salary, but who knows? 파일럿 코너 That One Friend에서 오늘은 좀 눈치 없는 친구에 대해서 꽁트를 소개를 해봤어요. So I believe that we have all encountered an inconsiderate, incompassionate friend at least once in our lives, just like YG have mentioned. So yeah, if you guys have any experiences like that, let me know. 우리 선생님께서 벌써 웃겨 어떡하지? 귀염초가 썸머 누나의 연기, 두 분 연기 여전히 과한 것도 너무 웃겨라고 해줬습니다. Yeah. Our whole acting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nd I loved it. 제가 의도한 대로 또 쓴 대로 또 잘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1: You made it very good, so I could 공감 these things.
0: I was kind of like focusing on this kid because of your acting. 아, 이렇게 칭찬 레이 어때요? 우리 영 H님께서 아우 얄미워라고 해주셨고요. That worked out. That was my intention. 펭귄킬러님께서도 하필 오늘 꽁트가 크크 우리 회사 입사 지원자 면접 보는 날인데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1: Yeah.
0: 또 면접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나요? 썸머 같은 사람 뽑아주세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내 주변에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s. We're looking for stories about those socially oblivious friends who left you feeling totally embarrassed or speechless.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또 이런 친구 있어요? 눈치 없는 친구, 그냥 다른 경우로 해서 눈치가 없는 친구. For example, I would say, this is not exactly this type of friend, but 눈치가 없는 친구를 보면은 자꾸 저랑 노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친구,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친구.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0: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저의 그 쌩얼과 제가 잠옷 입고 헤어롤 말고 춤추고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쉐어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so that was like a very personal picture and a video shared only with my friend, but then she shared everything to her boyfriend. So,
1: Not a husband, boyfriend.
0: So that was really upsetting. 근데 약간 그 눈치가 좀 없는 거잖아요. 예, 모든 걸다 이렇게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YGPD님은 어떠세요?
1: Just, 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0: 아,
1: 나네.
0: 그래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저도 딱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는
1: And
0: 해요.
1: also, I always rather avoid those kind of situations. Just pushing them out.
0: 회피형이세요? You gotta face the situation sometimes. Nah, but those kind of people, it's not good to just stay close. Just try to stay away and say goodbye forever.
1: That'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0: Exactly. Yeah. I mean, YG's a good person, so try to have someone like Summer near you, and it's gonna be good. Y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t was really delightful to have you joining us.
1: Hello, bye.
0: Oh, hello, goodbye. YG 들어왔다, YG 끝났다, 뭐 이런 거네요.
1: 퇴근.
0: 퇴근하시고요, 저기 사무실로. 예.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end us your experiences about your incompassionate friends. We're gonna send off YG by listening to this song. Taylor Swift,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Thank you,
1: Have a great
0: YG.
1: day.
0: You too.

0: things.
1: All right, so on our pilot segment, that one friend, I asked you guys about those inconsiderate friend experience.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여쭤봤는데요. 6348 Morning Reverse said, 100년 만에 남자친구 생긴 제 친구는 자꾸 자랑을 해요. 만날 때마다 남친이 이거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등등.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자꾸 듣다 보니 점점 안 만나게 되네요. So, my friend, who constantly brags about her new boyfriend, is making me feel a little tired.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만에 생기면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럴 싶다가도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좀 이제 그만 듣고 싶긴 하죠. 근데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아 내가 좀 과했나 이러면서 안 하긴 할 거예요. But I guess that friend is not doing that at all. 남자친구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줄어듭니다. 네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서비님께서 굿모닝 시각이요 TGIF 연기 너무 좋아요. Oh my god, I just want to thank YG for that acting. 우리 YG 피디님 연기 죽지 않았죠? 해달별 그리고 바람님 오후 처음이에요. 출근길에 잠시 잠깐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운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who's been tuning in from time to time. Just tune in every day. It's so much fun that way, especially on Fridays because we go live on Friday. 뭔가 눈치 없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But you st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at experience, Morning Groovers, because I can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이따가 소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6348 Morning Groover처럼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싶은 경험담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Evanescence, Everybody's Fool.